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3월 섬유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원길보가 2026년 제11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사위했습니다. 시안전생산위원회에서 2026년 제2차 전체 확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조 첫 야외 대규모 콘서트가 6월 12일 우리시에서 개최됩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11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속인 원길보는 2026년 제11차 시당위 상무위원회화에 조력하여 2026년 향천 전면지능 중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때 관한 실시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에서는 인민지상 생명지상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항상 책임을 마음에 새기고 어깨에 짊어지며 행동으로 옮겨 전력을 다해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소방안전에 중점을 두고 고층 건물, 낡은 소구역, 농수산물시장, 양로원 등 주요 장소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여 발견 즉시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위험을 예방하고 주택과 상업이 혼합된 건물의 외식업소, 로변에 밀집된 외식상가, 그리고 자역, 학교 등 외식 소비 밀집 지역 등 주요 부위에 집중하여 전문 검사와 무작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안전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일선 사법을 시달하고 격자화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격자 전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발견, 보고, 처리의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감독의 마지막 단계를 진정으로 개통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이해하고 참답게 관철 시달하며 의료 발전 경험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을 확고 부동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0: 항상 정확한 정적관으로 일을 하고 성과를 이루며 지역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연길의 실제 상황이 부합하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탐색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5월 9일 시안전생산위원회 2026년 제2차 전체 확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 성, 주 각급 지도자의 안전생산 사업 관련 지시정신을 전달하고 1.4분기 전시 안전생산 사업 상황 및 담단계 사업 건의를 통보했습니다. 시상무국, 시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시주택 및 도시향진건설국, 시교통운수국, 의란진이 각 분야 사업 전개 상황과 담단계 사업 배치를 보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 각 부문은 항상 안전생산 사상 방어선을 바짝 틀어주고 아니란 생각을 단호히 타파하며 요행 심리를 버리고 세 가지 권리와 세 가지 필수 사업 요구 사항을 엄격히 시달하며 주요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 정돈을 깊이 있게 전개함으로써 안전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폭죽 및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폭죽 및 관련 제품 전사슬 불법 및 위법 단속 전문 행동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불법 보관, 지역 외 생산, 과적재 등 두드러진 위험 요소를 엄격히 단속하고 폭죽 및 관련 제품 도매 및 소매 업체가 창고 및 주변 지역의 안전 순찰을 상시화하도록 촉구해 안전 생산 사고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위험 화학물질 안전 정돈을 철저히 하고 위험 화학물질 분야의 불법 및 위법 단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암암리 작업장, 소규모 공장 등 은밀한 장소에 집중해 무허가 및 무면허, 면허증 만료, 위탁 경영 등 위법 및 불법 생산, 불법 경영 행위를 깊이 있게 점검하고 정돈하며 발견된 위험 요소는 명세서를 작성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하여 안전위험 사각지대를 단호히 제거해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급커브와 급경사로 교량 등 고위험 구간에 집중해 일상적으로 도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버스, 관광버스, 위험물 운반 차량, 화물차, 농용 삼륜차, 승합차 등 주요 차량 관리를 강화하며 농기계 불법 승차, 무면허 운전 등 봄가리 기간 발생하는 두드러진 교통 위반 행위를 집중 정돈해 각종 교통사고를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건축공사 안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계 감독관리 책임을 엄격히 시달하며 건설, 설계, 시공, 감리 등 각 단계의 책임을 강화하며 무면허 작업, 위반 작업 등 위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추락, 붕괴 등 안전사고를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소방 안전위험 예방 및 통제를 철저히 하고 인원 밀집 장소를 대상으로 소방 안전 전문 정돈을 실시하며 대형마트, 농수산물시장, 호텔, 오락장소, 양로원, 병원, 학교, 고층 건물, 낡은 소구역 등 중점 구역에 집중해 소방통로 막힘, 전동차 불법 주차, 전선을 창문 밖으로 늘어뜨려 충전하는 등의 위험 요소를 전면 점검해 소방안전 방어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돌발사건 정보보고 절차를 도끼호모하고 비상대응 사업기제를 정돈하며 현벽 연동 및 긴밀한 현벽을 강화하여 각종 돌발사건이 조기에 발견되고 보고되며 처리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안전생산 방어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부시장 해문파가 회의를 사위했습니다. 시급 관련 지도 간부, 시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5월 8일 시정협 도시건설조 위원들은 중점 대상 건설 상황에 대해 전문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들은 서향연길도서관 대상, 새 수상시장 대상, BRT 2기 대상, 승강기 설치 대상 및 비물 오수 분류 대상 건설 상황을 둘러보고 각 중점 대상의 계획 설계, 공사 진행 상황, 자원 보장, 기능 배치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하며 대상 건설 실제 상황을 전면적으로 료해했습니다. 다음 단계 사회관의 위원들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시간 일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 책임을 강화하여 공사 안전과 공사 품질을 보장하는 조건 아래에서 대상 건설 속도를 높여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민생에 집중하고 대상 세부 사항을 개선하며 봉사 기능을 강화하여 도시 건설이 더욱 시민의 마음에 가까워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통합 조정을 강화하고

0: 병목 현상과 제약 요인을 극복하며 부대 시설 보장을 보완하여 도시의 수용 능력과 거주 환경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정협 부조석 리평이 조사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1: 5월 8일, 시간의 반짝임 음악과 여행의 전설 그룹 콘서트 연기력 소식 공개회가 열렸습니다. 연변주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야외 대규모 콘서트가 6월 12일과 13일 우리시 전민건강체육중심 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 길림성에서 최초로 승인받은 대형 야외 콘서트입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동북 지역에서 대규모 공연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가수 열태미 초청됐습니다. 공연 시간은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이며 회당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틀간의 공연 라인업은 각각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6월 12일 콘서트는 컬러링 시대를 주제로 효월 로반, 서예 등 호얄림, 왕이심, 서원, 자시도지 등이 출연하며 담청수화, 무가파, 향수에 취했네, 1분만 기다려줘, 천사의 날개, 부처님께 기도 등 컬러링 시대의 클래식 곡을 열창하며 관객들에게 시대적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티켓 가격은 48원에서 388원까지 다양합니다. 6월 13일 콘서트는 명곡의 향연을 주제로 정지화, 서회옥, 백서백, 안유 등 가수들이 출연해 인생길, 뱃사람, 별빛점 등 복숭아꽃 활짝 피네 등 인기 명곡을 선보입니다. 티켓 가격은 98원에서 588원까지 다양합니다. 티켓은 5월 16일부터 모우엔, 위챗 공식 미니 프로그램, 메이투안, 시우 등 더우인 등 여러 온라인 채널에서 동시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콘서트는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의 지도 아래 시광영화 연변문화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주최했는 바 이는 공연 IP의 집중 효과를 최대한 발휘해 콘서트 루이빙굴을 효과적으로 관광 수요와 소비 동력으로 전환하고 공연과 문화관광의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연변의 열정과 독특한 매력을 느끼도록 하며 도시의 인지도, 평판 및 영향력을 더욱 높이려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시광영화 연변문화과학기술연구회사 리사장 한경빈은 티켓 가격을 대중적으로 정하여 누구나 좋은 음악을 듣고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저렴한 티켓 외에도 장애인, 연변기층 3.1군을 위한 무료 초청권도 마련해 실질적으로 고향에 보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연변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0: 5월 10일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8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룡정 거시안팀은 홈장에서 광서 항신과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 시작 후양 팀의 공격 템포는 매우 빨랐으며 연변 팀은 신속하게 경기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전반 6분경 도밍고스가 후방에서 길게 패스를 보냈고 황진비가 측면을 돌파한 후 크로스를 올렸으며 조반니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밀어넣으며 슛으로 연결해 팀의 1대0이라는 환상적인 출발을 안겼습니다. 18분경, 23분경, 41분경에는 양팀이 각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았습니다. 연변팀은 홈 우세를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여러 차례 막아내며 전반전을 1대0으로 마쳤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광서 항신팀은 공격을 강화했고 후반 73분경 상대팀이 페널티 지역 안에서 강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연변팀은 전술을 조정하여 미드필더 차단을 강화하고 상대의 공격을 전력으로 제한하며 1대1 무승부를 지켜냈습니다. 5월 24일 밤 7시 30분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연변팀은 원정에서 광동 광주 표범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5월 11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주 우리시는 기온이 현저히 높고 강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7.5도 안팎으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3.7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일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고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부문에서는 이번 주 기온이 도려시 높고 강수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각진 촌에서는 유리한 기상 조건을 활용해 농작물 파종을 신속히 완료하고 벼 육묘 육성용 비닐하우스의 온도, 습도 조절과 모판 수분 및 비료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3림 화재 기상 등급이

0: 비교적 높기에 도시농촌 삼림 및 초원 방화 사업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에 도시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제때의 옷차림을 조정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할 것을 주의 주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산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웃으며 살라기에 가슴 열고 살라기에 잊어야지 잊어야지 내 마음 다독여도 말은 풀 헤치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머리 쳐든 아픔이 가슴을 흡이누나 꽃잎으로 닦아볼까 햇빛으로 닦아볼까 바람이 속삭이네 세월로 닦으라고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디지털 시대의 노인들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융합될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사용하는 것이 점점 더 편리해짐에 따라 많은 노인들이 디지털 격차를 넘어 고개 숙인 노인이 됐는데 관련 건강 위험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대폰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노인들이 정보를 얻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사용하면 눈과 목뼈 등 부위를 손상시키고 생활 리듬을 방해하며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각 가정이 직면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됐습니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자녀와 가족은 노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노인들이 야외 활동, 사회구역 문화체육 활동에 참여하거나 독서, 서예, 신체 단련 등 취미를 기르는 것을 격려해 오프라인 생활을 풍부히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둘째, 자녀들은 노인의 휴대폰 설정을 도와 일부 필요하지 않는 알림 기능을 끄고 일부 바람직하지 않는 정보를 식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려야 합니다. 부적절한 행위 경향이 있으면 반드시 개입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들은 하루에 휴대폰을 4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시청을 피해야 합니다. 20-20-20 법칙을 준수할 수 있는데 20분 동안 전자스크린을 사용한 후 20m 밖을 20초 이상 내다보아 눈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을 끄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화면의 밝기는 주변 조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단 시력 저하, 눈 통증, 시력 변형 등 정황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노인들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최대한 올바른 자세를 선택하고 등을 받쳐줘야 하며 목을 앞으로 내밀거나 계속 고개를 숙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휴대폰을 보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의사들조차도 당뇨 환자한테 마음 놓고 먹으라고 말한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음식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당뇨가 있으면 많은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당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어도 괜찮은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의외로 자주 언급되는 식품이 바로 치즈입니다. 네, 치즈는 달지 않은 음식일 뿐만 아니라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혈당은 주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크게 상승합니다. 치즈는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은 식품입니다. 대부분의 열량이 단백질과 지방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치즈 자체만 먹을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당뇨 관리 식단에서도 치즈가 자주 활용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춥니다. 치즈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 속도가 탄수화물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함께 섭취하면 음식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혈당 상승 속도도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이나 과일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먹을 때 치즈를 함께 곁들이면 혈당 반응이 완만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는 근육량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사용하는 중요한 조직인데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치즈는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어떤 치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든 치즈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가공 치즈나 치즈 소스에는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 식단에서는 자연 치즈가 더 적합합니다. 체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리코타 치즈 같은 제품이 비교적 단순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지나치게 짠 치즈는 나트륨 섭취를 높일 수 있으므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치즈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치즈는 열량이 높은 식품이기에 하루 한두 장 정도의 적당한 양이 권장됩니다. 총적으로 치즈는 당이 거의 없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식품으로 언급됩니다. 다만,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식단 균형입니다. 치즈는 그 식단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소금물로 머리를 감으면 비듬과 탈모 문제가 개선될까요? 네, 이러한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비듬, 머리카락의 기름기, 탈모 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바, 머리를 어떻게 감으면 비듬을 제거하고 기름기를 제거하며 탈모를 방지할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뜨거운 화제입니다. 소셜 플랫폼에서는 항상 많은 네티즌들이 소금물로 머리를 감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비듬의 원인은 두피 발진, 건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비듬은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 발생하며 말라 세균이 주범입니다. 말라 세균은 성장하기 위해 유지가 필요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를 죽이기 위해서는 특정 약물이 필요하며 소금물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유지 제거의 원리는 계면 활성제의 작용을 통해 유지가 물에 더잘 溶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계면 활성제가 아니므로 유지 제거 기능이 없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호르몬, 스트레스,

0: 생활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소금물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금물이 모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없습니다. 소금물의 농도가 높으면 오히려 표피 손상과 모낭 손상을 일으켜 탈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금물로 머리를 감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전통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대의와 문화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청소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정림 씨의 엄마라는 이름 함께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엄마의 모습은 뚜렷하다. 지금 나의 손에는 엄마와 같이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다. 사진 속의 엄마는 참 인자하시다. 늘씬한 몸매에 목에는 이쁜 수건을 두르신 어머니. 가리마를 내어 뒤에 곱게 쪽지얹은 머리며 갸름한 얼굴에 인생의 깊이만큼 패인 주름이며 호수를 닮은 듯 깊고 그윽한 눈길이며 꼭 담은 입에서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찬바람에 낙엽이 지던 1976년 늦가을의 어느 날 시골에 살고 있던 나는 엄마를 모시고 연길병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심장검사 진단서를 보는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한 달분 약을 가지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왜서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무서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거포 몇 달도 되지 않으니 말이다. 엄마는 내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나지막하게 말씀하셨다. 난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인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내 새끼들한테 가야지.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없다는 생각이 느닷없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버스역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엄마를 모시고 사진관으로 향했다. 사진관에 들어서면서 엄마는 의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여긴 버스역이 아닌데? 나는 얼른 엄마의 팔을 잡고 사진기 앞에 앉았다. 이렇게 엄마와 같이 찍은 첫 사진이 엄마 생애의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병원에서 돌아온 엄마는 저녁을 대충 드시고는 찬장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펼치며 언니와 나를 부르셨다. 큰오빠의 열사증이었다. 어둠이 깃든 밤 밖에서는 늦가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엄마는 나와 언니에게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 앞에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주셨다. 엄마는 아마도 인생의 종착역을 생각한 것 같다. 엄마는 191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살 길을 찾아 중국 길림성 화룡현 부도구 맹산촌이라는 두메산골에 이삿짐을 풀었다. 아버지는 남자 3형제 중 막내였다. 엄마는 아름다운 꽃나이에 시집 와서 그 이듬해 로금이 짙어갈 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집살림은 째지게 가난했었어도 한 아이의 엄마로 됐다는 현실에 엄마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다. 허나 엄마의 기쁨도 행복도 잠시였다. 시아 주번이 두 분이 폐그렉으로 시름시름 핥더니 어느 날 연거푸 사망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며느리들은 금방 돌이 지난 어린 자식들을 각각 한 명씩 남겨두고 하루아침에 어디론가 사라졌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두리번두리번 엄마를 찾던 두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엄마라고 겨우 말을 번지며 엄마의 무릎에 탈싹 앉았다. 순간 엄마는 그 부름소리에 가슴이 뭉클하여 두 아이를 와락 품에 껴안았다. 비록 자신의 살점으로 만들어진 자식은 아니어도 엄마라고 부르며 믿고 가슴을 파고드는 애들의 눈길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게 어머니의 고백이다. 그때로부터 엄마는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한순간에 세 아이의 엄마로 되었다. 엄마는 모든 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였다. 어려운 살림에 연로한 시부모님을 모시고 이미 자식으로 받아들인 두 아이까지 자신이 아이와 똑같이 젖을 먹이면서 추울세라 더울세라 보살폈다. 애들이 혹시 울게 되면 제 어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같이 울며 품에 안고 다독이면서 엄마에게 따뜻한 체온으로 가슴에 품어주곤 했다. 그렇게 엄마의 품에서 두 애들은 모성애에 굶주리지 않고 하루하루 커갔다. 엄마는 애들을 위하여 마른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눈코뜰 새 없이 바삐 보냈다. 누가 말했던가,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세 아이의 엄마로서 엄마는 낮에는 삭바늘질 하거나 남의 집 부엌일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아이들이 배를 골치 않도록 먹을 것을 구해왔다. 밤에는 빨래하고 호롱불 아래서 애들의 해진 옷을 한 땀 한 땀 기우며 밤을 새기가 일쑤였다. 그러고도 아침이면 꼭두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어 먹여서 학교에 보냈다. 이렇게 엄마의 희생이 있었기에 애들은 주눅이 들지 않고 여느 집 애들처럼 의젓하게 자랄 수 있었다. 엄마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엄한 면이 있었다. 일단 애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모질게 마음먹고 따끔하게 혼냈다. 그리고는 돌아앉으면 누구보다 가슴 아파 눈물을 훔치곤 했다. 엄마는 오롱조롱한 애 셋을 키우면서 자신만의 원칙을 견지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애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고 혹시 더 먹겠다고 떼를 쓰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누구건 그 아이에게 차려지는 몫의 절반을 갈라 다른 두 아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다. 이렇게 엄마는 내 아이라고 따로 봐주지 않았고 세 아이에게 똑같이 사랑을 나눠주었다. 정말이지 엄마는 지혜는 자식을 위한 사랑이 받들어 주었기에 더욱 빛나는 것 같았다. 애들은 항상 밖에서 뛰어놀다가도 집에만 들어서면 엄마부터 찾았다. 언젠가 아버지가 너희들은 엄마가 왜 그렇게 좋아? 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 애들은 합창이라도 하듯이 우리 엄마라서요! 라고 대답하더란다. 그렇게 엄마라고 부르며 믿고 따라주는 애들이 엄마는 항상 고마워서 힘든

0: 줄 몰랐다고 한다. 일찍 세미든 애들은 서로 싸움 한번 하지 않았고 잘 먹이지도 잘 입히지도 못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학교에 갔다 와서는 앞다투어 엄마와 아버지의 일손을 돕는가 하면 밤늦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다. 엄마는 그동안 또 자식을 8명이나 낳았다. 똘망똘망한 눈망울과 긴 속눈썹이 유난히 돋보이는 애들은 하야말쑥하게 무럭무럭 자라다가도 이름 모를 병으로 하나하나 모두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엄마는 내 몸으로 낳지 않은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내 새끼처럼 키우느라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하늘이 참 무심하구나 라고 운명을 개탄했다. 엄마는 애들이 잠든 후면 밖에 나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눈물을 쏟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애들은 자다가도 일어나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 주었다. 엄마는 마음을 추스리고 남은 자식을 위하여 몸으로 낳은 8명의 애들은 가슴에 묻어야만 했다. 그 후 엄마는 못살 고장이라고 한탄하며 곡식 냄새와 흙 냄새를 뒤로하고 아무런 미련 없이 아버지를 닥달하여 무작정 보따리를 싸가지고 명정으로 이사했다. 엄마와 아버지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남은 자식들이 아플까 잘못될까 일생을 자식 걱정으로 살았다. 이렇게 무수한 나날들이 흘러가며 엄마의 얼굴에도 소리 없이 잔주름이 잔뜩 짙어갔다. 세월은 류수처럼 흘렀다. 새 애들도 훌쩍 커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제법 근엄한 표정으로 엄마한테 말했다.
1: 엄마, 공부는 내 직성에 맞지 않소. 우리 애부터 엄마, 아버지 일손을 돕겠었구마.
0: 그렇게 큰오빠는 어린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고 그 기회를 모두 동생들에게 내주었다. 사실 큰오빠라 해봤자 동생들과 몇 달 차밖에 나지 않았다. 그래도 오빠라는 이름 때문인지 철이 일찍 들어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이 밖에서 싸우다가 맞거나 수모를 당하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뛰쳐나가 역성을 들어줬다. 싸우다가 멍이 들고 피 터져도 쓱 닦고 동생들의 손을 잡고 웃어주었다. 이런 오빠가 준 기회를 놓칠세라 동생들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동생들은 수석으로 대련 금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졸업한 후 대련에 자리 잡게 되었다. 1951년 큰오빠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항미원조 전선에 나갔다. 군복을 차려입은 큰오빠는 엄마와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고 나서 어엿하게 말했다.
1: 이제 돌아오면 엄마, 아버지 평생 호강시켜드리겠었구마. 조금만 기다려줍소.
0: 엄마는 그때 별처럼 빛나던 큰아들의 눈동자를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큰오빠는 집마당에 메어놓은 송아지 뿔을 잡고
1: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엄마, 아버지를 잘 지켜주며 내 앞가슴에 달았던 이 붉은 꽃을 너에게 달아주마
0: 라는 말을 남긴 뒤 떠났다. 그렇게 떠나 조선전쟁의 치열한 렬화 속에서 용감히 싸웠던 큰오빠는 정전을 얼마 앞두고 38선 부근의 한 전투에서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혈투를 벌이다가 영영히 희생되었다. 엄마, 아버지를 평생 호강시켜주겠다던 약속을 뒤로 한 채 돌아온 건 전쟁터에서 입었던 화약 냄새 나는 군복뿐이었다. 군복을 보는 순간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 그만 실신하고 말았다. 엄마는 지금도 이름만 부르면 큰아들이 먼 발치에서 싱글싱글 웃으며 다가오는 것 같다고 했다. 엄마의 손에는 멸사증 한 장만 남았다. 설명절이면 우리 집은 항상 스산한 기분이었다. 그 당시 생산대에서는 멸사 가족에게 설이면 청년들을 보내 집마당을 깨끗이 쓸어주고 집앞 멸사패 쪽에 커다란 붉은 꽃을 달아주었다. 엄마는 아무리 늦더라도 멸사패 쪽에 꽃이 달린 후에야 설 음식을

먹게 했다. 1년에 한 번씩 생산대에서 열사 폐쪽에 달아주는 꽃도 엄마와 아버지에게는 크나큰 위로였다. 열사 아들을 둔 엄마는 로년의 정부로부터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았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전혀 흐려지지 않는 추억 속에서 엄마는 서서히 헤어나오며 밤새 하던 이야기를 마쳤다. 그 후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세상으로 떠나갔다. 아마도 그곳에서 먼저 간 자식들의 손을 꼭 잡았을 것이다. 여성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위대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엄마라는 두 글자다. 우리 엄마는 엄마라는 이름에 누구보다 충실했던 분이시다. 그래서 엄마는 오로지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 사랑과 희생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다. 엄마,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리정림 씨의 엄마라는 이름 함께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감동을 주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묵직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그마식의 말 한마디 천냥무게 보내드립니다. 제목을 달고 보니 기쁨 반, 슬픔 반, 야릇한 웃음이 입가로 스쳐 지난다. 그래도 내 마음은 행복한 웃음인데 라고 알려준다. 그래, 그랬었지. 그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고 감격스러웠다. 벌써 13년 세월이 흘렀다. 젊은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집안 사정상 지방병원에서 수술받았다. 어느 날 저녁 조치이랑 저녁 식사를 마친 남편이 휘청거리며 집에 들어서더니 나를 흘깃 보는데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순간 신경이 예민해진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의사 선생님이 뭔 말씀했길래 설마 나는 다짜고짜 남편을 침실로 잡아끌었다. 당신 왜 울어요? 정작 울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당신이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난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그러자 입이 천근 무게인 남편이 나를 꼭 안아주며 동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어! 하면서 슬프게 우는 것이었다. 내가 뭔 일을 저질렀지? 나 때문에 많은 사람 울리고 가슴 아프게 하고 진짜 내가 원망스러웠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난류가 흐르고 감격의 물결이 있는 것을 어쩌랴. 맨날 무뚝뚝하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돼지라고 나무란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나를 이렇게 아껴주다니. 그때만큼 남편도 폐부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그날 밤 난 내가 정말 시집을 잘 갔다고 생각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고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서르르 잠들었다. 이튿날 종일 내내 내 마음은 간만에 즐거웠고 행복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조용히 남편을 불렀다. 여보, 지금 나도 당신도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포기란 없어요. 우리 이 고비 잘 넘겨서 딸한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집엔 나보다 당신이 더 필요해요. 어제 그 말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갈게요. 당신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헛되게 안 살았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부모가 준 생명 함부로 하는 건 불효고 자식한테는 무책임한 거니까 우리 힘냅시다. 당신 더 열심히 공작해요. 당신이 어깨에 힘주고 당당하게 살아야 나도 의지가 될 게 아닌가요? 이제부턴 항암치료 나 홀로 해도 돼요. 난 사유가 정상적이고 사지가 멀쩡하니 이제부터 홀로서기 하렵니다. 그래야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가족이 미래가 있지요. 묵묵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알았다고 하더니 다시는 약한 모습을 안 보이는 것이었다. 그 뒤로 남편은 8번 입원 치료할 때마다 젖먹이 아기를 타가소에 두고 가는 심정으로 나를

경문에 데려다주고 퇴근해서는 곧바로 달려와서 때로는 발도 씻겨주고 때로는 머리도 감겨주고 때로는 이마도 쓸어주며 지극정성을 다했다. 어디 그뿐이랴. 항암주사 투여할 땐 10시간 이상 점적 주사를 맞는데 힘든 내색 않고 옆에 앉아서 지키다가 밤중이면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지친 남편의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짠해났고 씩씩해지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암에는 약이 없는데 남편의 사랑을 먹고 힘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내 마음에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 찼고 그래서 이런 남편과 평생을 살고 싶어서 더욱 아득바득했는지도 모르겠다. 마음 한구석에는 보답이란 두 글자가 서서히 자리를 차지하면서 모든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당시 집을 대부금으로 산 형편이라 치료비도 월급으로 해결한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렇게 죽을 순 없지. 딸을 내 손으로 시집 보내고 내가 남편한테 유일한 여자로 될 거야. 참 욕심도 굴뚝 같고 죽기 싫은 이유도 가지가지다. 암튼 남편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나는 1년 후 출근을 했다. 전반 치료 과정에 난 알뜰하게 월급으로 해결했다. 수중에 현금 6만 정도가 되니 한국에 있는 둘째 언니한테 도움을 청했다. 돈 좀 빌려달라고 차를 사서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싶었다. 언니들은 한숨을 쉬며 아픈데 돈 다 쓰지 말라고 했지만 내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당시 남편의 반대도 무릅쓰고 20만 원 정도 주고 차 한 대 뽑아서 선물했다. 내가 죽으면 함께 죽을 생각한 남편인데 아깝지 않았다. 남편은 차를 그처럼 애지중지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뻤다. 어느 날 남편이 나보고 차를 산 후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며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주말마다 남편은 나를 상전처럼 모시고 모아산으로 또는 공기 좋은 곳으로 그게 어디든 무작정 달려갔고 유기농 남새라면 어떻게든 얻어다 나를 먹였다. 그래서인지 몸은 항상 오동통했고 얼굴은 윤기가 났다. 누구도 날 환자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 부부는 장장 10년을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제 2의 인생을 살았다. 나는 가끔 가다 생각을 해본다. 남편이 내 처지라면 난 어떻게 했을까? 글쎄다, 말이 쉽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때론 침실에서 먼저 잠든 데가 좀만 인기척이 안 나도 뛰어들어와서 숨소리 확인하고 조금만 열이 나도 약방에 달려가서 약을 사오는 남편, 어디를 가도 내 뒤엔 항상 남편이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남편은 나의 수호신이 되어버렸다. 말 한마디 천냥무게 간다고 남편의 그 한마디 말은 나에게는 감로수였고 남편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병으로 잃은 것도 많았지만 참 얻은 것도 많았고 마음 한구석은 꿀먹은 봉오리처럼 흐뭇하다. 아늑한 집에서 두 사람 서로의 숨소리 확인하며 산다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으랴. 난 금은보석보다 더 값진 한마디 말에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조금만 보이지 않아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나며 어디 아플까봐 걱정이 태산 같다. 나 혼자 다 앓고 남편이랑 딸은 영원히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젠가 내가 남편 보고 지금도 내가 죽음 함께 따라가겠는가 하니 피식 웃으며 세상가 가겠으니 제발 나 먼저 가지 마오. 난 저를 마지막까지 책임지라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니 아무 생각 말고 우리 함께 잘 살아요. 라고 말하던 그때 그 모습은 사뭇 진지했다. 그래서인지 난 하루하루가 즐거웠고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니 암이고 뭐고 별로 생각할 새 없었다.
오늘도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다 닦고 또

쓰고 지우고 하면서 아미란 특별한 손님이 나한테 가져다준 모든 것에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내가 아프고 나서 새로운 걸더 많이 얻은 것 같아. 고맙고 타인을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 고맙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안광이 넓어져서 고맙고 배우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많아서 고맙고 암튼 다 고맙다. 이 고마운 마음은 나의 남편이 말과 행동으로 가르쳐준 덕분이다.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글로 적어보니 달고 싶은 제목 또한 너무 많다. 하지만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 말 한마디 천냥 무게로 제목을 달랜다. 네, 오늘 준비한 문장은 두 문장 모두 가슴이 너무 먹먹해졌고, 너무 행복해졌고, 정말 이런 부부가 또 얼마나 되랴 하는 생각을 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많은 것을 배우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연기를 종합방송이 도시를 알려드렸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김설아입니다.

0: 오늘은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소중한 기여를 기리고 경려하는 간호사들의 명절입니다. 묵묵히 힘을 다해 일하시는 모든 간호사들의 수고와 아낌없는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1: 네, 상처 입은 곳을 부드럽게 오르만져주는 손길, 아픈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네, 적막하고 어두운 병실에 희망의 빛을 밝혀주는 존재. 네, 간호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업무와 역할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온기의 연결을 품고 있습니다.
0: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중의병원, 연길시 중의병원 주사실 백연 간호장님과 함께 간호사들의 땀과 노력, 남모를 헌신과 현실의 어려움, 그리고 가슴 뭉클한 감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중의병원 연길시 중의병원 네 백연 간호사 간호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오늘은 이 간호사의 헌신적인 로고, 아낌없는 봉사와 따뜻한 인품을 받들어 제정한 네, 간호사의 명절입니다. 간호장님은 이날을 통해 네, 자신이 간호사로서 걸어온 과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네요.
4: 아, 네. 네. 예, 이번에는 15대 간호사절입니다.
3: 네. 네. 15번째네요.
4: 네, 맞습니다.
2: 네. 네.
4: 매년, 이날에 오면 간호사로서의 지난 하루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2: 네.
4: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어서도, 환자들의 웃음과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제가 선택한 직업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3: 네, 그렇죠. 간호사님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참으로 특별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릴 적 간호사의 꿈을 안고 이 직업을 선택하신 분도 있지만요. 내 삶의 여러 사건을 거쳐 우연히 이 업종에 몸을 담그신 분들도 많습니다. 간호사님은 어떻게 간호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까?
4: 올 때는 이 간호사로 이렇게 될 거라 생각도 안 했습니다.
3: 네. 네.
4: 그래 그때는 그 대학교 시험 치고 그 지문서로 잘못 써도
3: 네.
4: 허리 한번 가게 됐습니다.
3: 아, 네. 원래 꿈은 무엇이었는데요?
4: 그때는 그니까
2: 네. 네.
4: 예. 예. 예. 근데 그때는 우리 그니까 대학교 시험 칠 때는 그 이렇게 그러니까 성적이 나올 때 그 전에
3: 네.
4: 이렇게 그 선택하니까
3: 맞아요.
4: 그때는 터지 쓴 게
3: 네.
4: 허리 한번 갔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네.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3: 네.
4: 정말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3: 네. 네.
4: 그래 그 후에는 또 하지만 이렇게 수업 대학 가서 하다 보니까 나
2: 네.
4: 이렇게 점점 흥치게 되고 그다음에
3: 재미를 붙였군요.
4: 네, 동물 그런 실험도 하고
3: 네.
4: 그러니까 이 직업
3: 괜찮은 직업이구나.
4: 그 생각 들고 그래서 그렇게
3: 적성에 맞으셨어요?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직업이네 하고
4: 그때는 괜찮은 직업이 그거대보다
3: 네.
4: 좀 궁금하기도 하고
3: 신기하기도
4: 하고 이거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기록하게
3: 네.
4: 그렇게 됐습니다.
2: 네, 그래요. 어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연변병원에서 1년간 실습과 정규 근무를 통해 학교에서 배운 그 리론과 현실의 벽을 또 만나기도 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또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4: 예, 학교 이렇게 대학교에서 선생님 또 이렇게 우리가 말한 건, 이 허리, 이, 허사 간호사 돼서 이렇게 누기 려해 해봤는가.
3: 네.
4: 이제 실습하면 이 일로 힘들다고 그 말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2: 네.
4: 예, 그래. 저는 실습은 연태에서, 연태 유황딘 그 병원에서 했습니다.
2: 네.
3: 네.
4: 그 병원에는, 이렇게 많이 크고 네. 그다음에 동환자도 많고 예, 수술할 때 그전에는 아, 이 허사 이 직업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3: 네.
4: 직접 실습해 보니까 나 생각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3: 아.
4: 예,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는 그 리론은 배웠지만
3: 네.
4: 이제 실제로 또 임상에서 보니까 나 이 환자 실제로 이렇게 따라가지고 또 배운 것과 또 다르습니다.
3: 네, 다르죠.
4: 예, 그래
3: 네.
4: 그때도 많이 당황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이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도 그다음 다른 호사과도 이렇게 소통할 때 또 이건 아. 또 사회생활을 못 해보니까
3: 네.
4: 그것도 또 예, 많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예.
3: 네.
4: 그리고 또 필요해서 영배병원 이렇게 취직하게 되고
3: 네.
4: 예, 그때 보니까 또 실습할 때가 또 다를 때다. 실습할 때는 또 선생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그러니까
3: 네.
4: 예, 그때는 또 책임감은 그렇게
3: 기대는 마음이 있었겠죠.
4: 예,
3: 그때는
4: 맞습니다.
3: 네.
4: 예, 그래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어두는 둘이하고 그러니까
3: 네.
4: 예, 많이 책임감 그거는 더 큰 것 같고
3: 그렇죠. 책임감이 막중하죠.
4: 예, 그때는 아, 이 호사 직업이 이렇구나. 그때부터 알았어요.
3: 네.
4: 예,
3: 그래요.
4: 예.
3: 연변병원에서 그러니까 2년 남짓 근무를 하셨나요?
4: 예, 맞습니다.
3: 네, 그동안 직업적 성장과 개인적 가치에 대한 그런 고민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고민 끝에 남들이 놀랄 만한 결정을 내리셨다면서요? 어떤
4: 예.
3: 결정이었습니까?
4: 예, 그 필요해가지고 2년 동안 병원에서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예.
3: 졸업해서
4: 네. 그 병원이 너무 또 바쁘고
3: 네.
4: 예, 그러니까 경사에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3: 네.
4: 응급 환자 창조 그런 것도 막 익숙하게 배우고
3: 네.
4: 예, 근데 하지만 그때는 또 젊고 그리고 다른 직장 환경 한번 해보고 싶고
3: 네.
4: 예, 그래서 사직했습니다.
3: 예, 사직하셨나요?
4: 다른 직업이 내한테 또 올 수 있겠는가 그 생각하고 사직했습니다.
2: 네.
4: 예.
2: 네. 그래요. 사직이라니 진짜 놀랄만한 네,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연변병원이라 하면 네,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직장이고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이지 않습니까? 사직을 결정하셨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 가족이보다 그 주변 사람은 안정 직업으로 왜 이렇게 포기하는지 아쉽다고
2: 네.
4: 말해준 사람 많습니다.
2: 그렇죠.
4: 이렇게 월급도 괜찮게 받고
2: 네.
4: 예, 대우도 좋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직장 찾아 또 혹시나 이렇게 후회할 수도 가능성도 많다고
3: 그렇게
4: 옆에서 말해준 사람 있습니다.
2: 네.
4: 근데 나는 그때는 이미 생각이 그래서 잡았고 애가서 사직한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또 부모가는 이렇게 제 진심을 생각을 말해줬다만
3: 네.
4: 내 생각이 어떻고 이렇게 2년 동안 또 여기서 하고 근데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
3: 네.
4: 다른 일을 할 생각도 있고
3: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싶었습니까? 병원 일을 접고
4: 그때는 너무 딱 정확하게 딱 뭐 하자는 그거는 없었습니다.
3: 네.
4: 그때는 또 다른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공부 더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먼저 사직하고 생각해보자고 그렇게 먼저 예.
3: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4: 힘든 일이
3: 네, 체적으로 좀 힘들고.
4: 예, 근데 눈이 딱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아니고
3: 네.
4: 그냥 이 필요해가지고 거장 사회 나오니까
3: 네.
4: 그 생각보다 좀 다르고 네, 그리고 도대체 한 평생 이 일을 이렇게 즐겁게 할 수
3: 네.
4: 있겠는지 몰라가지고
3: 네.
4: 예, 그래서 부모님과 이렇게 말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모는 네 이렇게 말을 듣고 그래 나를 용 지지해
3: 받아들여 주셨나요?
4: 예, 한마디도 아니 왜 포기하는가 그 말 한마디도 안
3: 했습니다. 네.
4: 그냥 네 후에 아이하면 된다고 그냥
3: 네.
4: 나를 이렇게 뭐 하나 지지해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3: 딸의 결정에 무조건 지지를 하셨네요.
4: 무조건 지지를 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3: 그러다가 또 다른 병원에 가셨습니까? 그럼?
4: 아이 그리고 그러니까
3: 얼마 동안 휴식하셨어요?
4: 한 달?
3: 아, 네.
4: 한 달 가고 그냥 동의원에
3: 네, 병원을 옮기셨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기존 병원에서의 경험과는 다른 환경인 연변중이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 뭐 어떤 계기라도 있으셨어요?
4: 네, 그냥 그 그러니까 사직하고 병원에서 그 집에서 이렇게 쉴 때 도대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겠는가 고민할 때 그 연변중원에서 이 허사 모집한다고 소식이 들었습니다.
2: 네. 네,
4: 그래 그때는 대학교 때 우리 그 중이 허리라고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명금 선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이가 강의할 때 진짜 정말 재밌게 강의했습니다. 이 중이 허리 때 이렇게 그때는 좀 관심이 있게 됐습니다. 아 후에 생각한 게 기회 있으면 이 중원 가서 이 중이 리려 이런 저자고 도대체 어떤 게인가 이렇게 뒤신다에도 현대 이 환상들의 효과가 어떻고 어떤 직장 환경과 그런 것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면접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 돼가지고
3: 항상 궁금하던 차에
4: 그래 중의원 그렇게 그
3: 면접을 보셨고요.
4: 그 다음에 중의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중의원 들어가고 보니까 진짜 이 중 이런 분위기가 좋고 그런 공조도 그런 분위기도 좋고 그래 그거 보면 이 일을 진짜 한 평생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면서리 더 공부 쌍발하면서 더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생 공부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3: 서희 쪽보다 이 중의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좀 따뜻한 그 분위기를 많이 느끼셨나 봐요.
4: 병원이도 좋고 근데 이렇게 공조 그런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중의원 이런 중의도 지금
3: 전통적인
4: 전통의 이런 분위기가 저한테 또 올린 것도 같고
2: 그래도 마침 또 이렇게 면접도 통과하시고 바로 또 출근을 하게 되셨네요. 그래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연구생 공부를 이제 준비하셨다고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간호장 선발 시험과 간호사 연구생 시험이 이 날짜가 인접하여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셨다면서요?
4: 그 고민이 진짜 그 당시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두 시험이가 저한테는 다 중요한 거 돼가지고.
2: 그렇죠.
4: 많이 그때는 어느 거 선택하겠는가 고민했습니다. 그 주말에는 그 연구생 시험이고 월요일에는 호사생 시험이니까 가깝게 붙으니까 그럼 그때는 그럼 먼저 호사생 시험 치고 연구생 공부는 시험은 포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저희 남편은 이렇게 연구생 공부는 그 오랫동안 좀 공부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다 같이 준비 좀 출발하고 그래더라면 그래서 두 개 다 준비하면 이래면 결론 어떤지가 후에 아예 한다고
3: 그랬죠.
4: 그래서 그래서 나를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시험 두 개 다 준비하고
3: 결국은 남편분께서 용기를 주셨네요. 정말 뭐 길고 자른 것은 뭐 대조를 해봐야 하니까. 중요한 두 가지 시험을 한꺼번에 다 합격을 해서 조사실 간호장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연구생 공부도 겸해서 하게 됐잖아요. 두 가지 모두 잘하려 하니까 여간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네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소화를 하며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일과 학업의 균형을 맞췄습니까?
4: 그 입학할 때는 연구생 그거 저 해놓은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상에서 수업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출근하면서리 일을 하면서리 또 신상이 수업을 하니까 어떤 때는 이 과실에 이런 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또 이 수업을 중단하고 또 가서 그 과실에 그 일을 처리하고 또 와서 수부하고
2: 네.
4: 예, 그거는 좀 어렵고 예,
3: 어려워하다 보니까
4: 예, 예. 그리고 또 여기서 특별히 우리 병원의 허리부 어주임이 감사하게 됩니다. 예,
2: 네.
4: 예, 나를 많이 지지해가지고 기회 있으니까 나 이 연구생 공부도 하게 되고
3: 네.
4: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연구생이 필요하기도 보회도 못 쓰니
2: 그렇죠 예, 예. 쉽지 않죠.
4: 예. 네. 그리고 또 과실의 그 허사들이 또 나를 많이 지지하고 도와주니까
3: 네.
4: 예, 예. 이렇게 좋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예, 예. 예. 그래요. 이렇게 주위에 또 동료들도 많이 도와주고 가족들도 또 많이 도와주고 해서 어떻게 그래서 영생 시험도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4: 예.
2: 네, 그래요.
4: 네.
2: 이 또 영생 공부를 통해서 그럼 이제 본인에게 어떤 수확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4: 예, 저 영생 방향로 노년 후리라고 예, 노인 후리라고
2: 네.
4: 예, 예, 그 방향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2: 네.
4: 예. 지금은 아다시피 그 고령화 시대니까 예, 이 그 노인 그 뜨고 群体
2: 네.
4: 이렇게 관심하게 되고
3: 네.
4: 관주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그냥 그 병 그것만 관주한 건 아니고 근데 또
2: 네.
4: 노인 그 심리 상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죠.
4: 예, 지금도 보니까 나 옆에서 자식들이 외지 있나 아니고
3: 네.
4: 우리 연배인 쪽은 자식들이 그 한국에
3: 그렇죠.
4: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3: 네.
4: 예,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 병원에 이렇게 아플 때 우리 병원에 올 때 보니까 나 혼자서 왔을 때도 많고 예, 그러니까 이거 배우면서 어느 임상에서 이 노인 이런 관심이가 更多一些 맞죠?
2: 네.
4: 예, 예.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앞으로 일하면서 크연 크티 논문 쓸 때도 도움이 많고
2: 그렇습니다.
3: 네. 자, 이 간호사장으로서의 업무는 기존 간호사 시절과 비교를 해서 네, 단순히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네, 책임과 역할이 크게 달라지셨을 것 같습니다.
4: 네, 마음 이렇게 편하고 그래야
3: 그렇죠.
4: 환자한테도 네. 더 잘해주고 더
2: 그렇죠.
4: 허리도 더 열심히 해주고
2: 네, 네,
4: 그렇게
2: 그렇죠.
4: 생각합니다.
2: 네. 네. 이제 간호사장으로서 또 이런 사소한 분위기까지 또 다 신경을 쓰시네요.
4: 네.
2: 네. 그래요. 비록 그 과실 이름이 주사실이지만
4: 네.
2: 그 명칭과는 달리 업무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업무를 진행합니까?
4: 예, 우리 과실에 주사실을 하지만 중의원이 주사실하고 급진 같이 있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급진 환자도 우리 다 그렇게 하니까
2: 네.
4: 이 특수 의료가 같이 합니다.
2: 네.
4: 과사, 바호관, 얼신라이도 이런 무슨 중의 쪽으로 무슨 건강 교육이나 그런
3: 네.
4: 것도 하고
2: 네.
4: 그리고 소아과 주사
2: 네.
4: 예, 그리고 또 리료도 다 같이 합니다.
3: 간호사들이 다 하세요?
4: 예, 한 예,
3: 보강 뜨는 거랑 그 효리 있잖아요.
4: 예, 그런 것도 다 허리 쪽으로 해가지고
3: 예, 다 예, 배우셨으니까.
4: 예, 예, 예.
3: 네.
4: 그래 우리 병원은 또 서희 병원과 다르게
2: 네.
4: 문진에서 무슨 감기 걸리는
3: 네.
4: 그래 뭐 와서 주사 맞고 그리고 과사랑 같이 지어해가지고 하고
3: 네,
4: 효과가 환자들이 반응이 좋다고
3: 그랬죠.
4: 그랬습니다.
2: 네. 네.
4: 그리고 또 무슨 얼씨말 또 잠이
2: 네.
4: 나오나 예. 예. 그런 거 와가지고 치료한 환자도 많습니다.
2: 네.
3: 네.
2: 주사뿐만 아니라 업무 범위가 진짜로 다양하네요.
4: 네.
3: 네. 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만큼 네, 과실 간호사들에게도 높은 업무 능력과 강한 책임감이 요구될 것입니다. 네, 간호사님은 과실 간호사들의 능력을 키우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고 계십니까?
4: 예, 우리 과 이렇게 또 급진돼 보니까
3: 네.
4: 그 과실의 간호사 그 업무 그 업무 능력 요구가 높습니다.
2: 네.
4: 그러니까 기획적으로 이렇게 조작 시험이나 그리고 또 리론 시험이나
2: 네.
4: 리론 배신 이런 거는 띵치 이렇게 조직해서
2: 네.
4: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 설비나 예, 그런 거 역시 그 뭔가 기획적으로 이렇게 시험도 줄이고
2: 네.
4: 예, 예, 그 그다음에또그러니까임상진실그런안리
2: 네
4: 에그렇게제거해가지고에그급진환자올때이렇게냉정하게快速的这个处理
2: 네
4: 에에에그리고또우리어주사실에어이렇게아까말한때처럼그가족이없는환자들을
3: 네
4: 떼놓은우리호사가가서이렇게어무슨수속을해주고에돈돈해주고에옆에서이렇게어허리해준다
2: 네,
4: 네그것도다우리그그러니까어하는일입니다
2: 네에에에그래요어급진환자들도또이렇게네또편하게어치료받을수있게끔 네, 네간호사분들이옆

0: 옆에서 또 많이 도와주시기도
1: 네,
0: 하네요. 네.
1: 그렇습니다.
0: 그래요. 중이병원이라는 특성상, 부항이나 괄사 등이 전통 의학적 치료도 함께 진행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결합으로 환자에게 차별화된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1: 우리 중문보다가 그 무슨 刮痧 무슨 拔火罐 중요 다지 이런 거 놓고 그니까 뭐 어디 허리 아프나 무슨 다리 아프나 疼痛도 缓解하고 그리고 또 현대 이런 서의 쪽으로 또 结合하면서 환자 이런 이렇게 심리 그런 不稳定的 그런 상태나 그다음에 그니까 그런 치료한 거는 환자 반응도 다 좋다고 그랬대다. 무슨 이런 쪽으로 想 了解的话, 이렇게 우리 병원에 와서 咨询해도 되고, 이렇게 딱 중이 쪽으로 이렇게 좋다는 것도 알고, 딱 수시 쪽으로 이렇게 좋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结合하면 효과가 많이 좋다고 합대다.
2: 그래요. 자, 이렇게 맡은 업무만 성실히 수행하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마음만은 편할 것 같은데 현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간호사와 환자 간의 관계 갈등과 마찰로 이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소진한다고 들었습니다.
1: 많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될줄 알았는데 현실로 그렇지 아스티가에 그 어떤 데는 보면 이렇게 우리도 다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환자한테 그래서 하는데 어떤 데는 무슨 류감 그럴 때나 뭐고 그러면 코로나 그럴 때 환자량도 많을 때도 있고 우리는 호사는 그냥 많지 않으니까나 그래 그럴 때는 비리가 그럴 때는 환자들이 또 우리한테 오해할 때도 많고 어제 이렇게 늦게 오는가 아니면 우리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어제 오지 않는가, 대답은 없는가,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래, 호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서 나가서 이 환자이지 않은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 간호사들의 노력과 진심을 조금이라도 드립니다.
0: 그렇죠. 사실 간호사분들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제 조금만 또 이해하는 마음으로 또한발 이제 조금 더 물러서면 서로 또 편하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1: 맞습니다.
0: 생각이 드네요. 때로는 이런 막무가내인 환자들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상한 적도 있으시겠지만 반대로 따뜻한 마음으로 큰 감동을 안겨준 환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기억에 남은 사연이 있습니다. 장기적 주사실에서 주사 맞는 어르신 환자분이 퇴원했을 때 직접 만든 수제 과자와 송편지로 건네주셨습니다.
2: 이런 분들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또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에 헌신적으로 매진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정과 자녀에 대한 돌봄에는 소홀해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있습니다. 그 간호사 업무 특성상 야근과 당직이 지다 보니 가정과 이렇게 자녀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아이가 이렇게 어릴 적 생일이 함께 챙겨준 적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2: 손꼽을 정도로.
1: 아이와 생일 파티를 하기로 약속하고 생일 음식까지 준비해 놓은 날에도 가장 갑작스러운 업무 상황 때문에 급히 출근하게 하여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아플 때 열이 날 때, 당직이니까 병원에서 또 급한 일이 생기면 곁에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출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힘들어하는 아이를 두고 일하러 나갈 때마다 엄마로서 너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자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또 자네

0: 같이 기업을 이해해주고 응원해 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왔었습니다.
1: 네.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뿌듯하실까요? 네. 나가서 이제 자랑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남편분은 어떻습니까? 서운해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습니까?
0: 그래도 옆에서 이때까지도 많이 나를 도와주 주었는데 직업이 바쁘다 보니까나 이렇게 남편분은 이렇게 집안일을 많이 하는데
2: 많이 지지를 해주네요.
0: 애를 그뭐 이렇게
2: 돌보고,
0: 돌보고 그다음에 그 뭔가 찌송 이거는 다 남편의
1: 남편 담당이
0: 담당하니까
1: 됐네요. 네.
0: 무슨 수업 갈 때도 다 남편 이렇게 하니까나 그마저 나도 안심 이렇게
1: 되고,
0: 공부할 때도 안심하게 되고 가족들의
1: 그렇죠.
2: 지지가 있기 때문에 또
0: 맞습니다.
1: 그래요. 이제 보통 야간 당직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틈틈이 공부도 또 병행하셔야 되는데, 네. 이런 어머니를 보며 자녀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0: 처음에는 제가 그 이렇게 공부만 한다고 이렇게 근데 반발해서 뭐 나중에 어떤 때는 애가 또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학교 가고 그래고 나는 그때는 또 저녁에 야간 하러 가고 그다음 집에 있을 때는 또 공부할 때도 많고 하니까나 서운하 그런 것도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노력하는 거 모습 보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2: 애도 크고 하니까.
0: 엄마가 이렇게 환자를 돌보는 직업이고 더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한다는 이렇게 전문 알고에 나서는 오히려 응원해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 밤에 공부할 때 조용히 해주고 당직 가는 날에도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해주면서 저한테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2: 제비 일찍 들었네요.
0: 그래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녁에 잘 때도 엄마 옆에서 이렇게 옆에 있어서 이랬는데 어수는 크니까 어떨 때는 옆에서 엄마 공부해도 돼. 내가 혼자 잘수 있다고 그렇게
2: 엄마
0: 말해줍니다.
2: 공부하라고. 몇 살이 됐습니까, 아이가?
0: 8살.
2: 이제 8살인데 그렇게
1: 어른스럽게 또.
2: 어른스럽게 얘기를 하네요.
1: 그래요.
2: 지금까지 뭐 일반 간호사로서 또 간호장으로서 지내오시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일과 가장 또 아쉬웠던 일은 무엇일까요?
0: 그 일반 간호사로 시작해서 간호상으로 이렇게
2: 간호장으로.
0: 간호사로 이렇게 일해 오면서의 가장 자랑스러운 거는 이렇게 힘든 간호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팀워크들이 서로 의지하고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간호를 전하는 모습을 지켜본 점입니다. 그래 제가 현장에서 자녀에게 이렇게
2: 서울이 한 부분도 있겠죠.
0: 이렇게 성장해 해가는 소중한 이 순간들을 많이 놓친 거, 그런 거 평생 좀 아쉬운 것 같고 후회가
2: 그렇죠.
0: 되고 아쉬운 것 같습니다.
1: 엄마로서,
0: 그리고 진짜 이 간호사 일을 보니까나 진짜 많이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 우리 대학교 친구도 보니까나 이 직업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으로 선택한 이렇게 친구들이 또 많고
1: 그래요.
2: 너무
0: 그거
2: 힘들었어.
0: 보니까나 좀 아쉬운 것도 있고
1: 그렇죠. 앞으로 이제 간호사 생활에 대해 소망이나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간호사 직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까?
0: 앞으로의 간호 생활을 지금처럼 후배 간호사들이 잘 이끌어주고 환자와 보호자님들에게 더 따뜻하고 세심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살려 어린 우물 깨는 후배들에게

0: 힘이 되어주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게 힘을 쓰겠습니다. 네. 그래, 간호사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간호는 힘들지만 가장 보람 있는 직업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 육체, 정신적, 고통은 있지만, 환자의 건강을 되찾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보상받았습니다. 예, 봉사하는 마음과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면 언젠가 빛나는 순간이 찾아오니 꿈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1: 좀 한정학교에 다니셔가지고 조금 어눌한 부분이 좀 있으시지만요. 또 본인의 마음은 충분히 전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충분히 또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니, 마음껏 꿈을 꾸셔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해주셨네요. 오늘은 연변중의병원, 연길시 중의병원, 백연 간호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백의 천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또 헌신의 모습과 따뜻한 마음을 느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1: 수고
2: 많으셨습니다.
1: 많으셨습니다.
2: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했던 간호사의 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으며 환자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작은 감사에 함께 기뻐하는 간호사님의 모습은 바로 모든 간호사들의 진심 어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호사의 명절을 맞아 백연 간호사님을 비롯한 모든 간호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0: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가치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가치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꺼낸 것들, 말라리아, 매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1: 앞좌석에서 신자 한 분이 머리를 돌리며 그들을 향해 휙 하고 손가락으로 입을 막아보. 성가대원들이 몇 번이나 노래를 불렀는지 춘자는 모른다. 밤이 이후로 신도들은 모두 교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춘자만은 교회 마당에 남았다. 집사님에게 고향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겠다고 하자 광목은 먼저 집으로 갔다. 코앞이 집이라 늦어져도 별다른 근심이 없다는 듯 먼저 가버렸다. 그러다 광목이 돌아서며 물었다.
2: 너 이렇냐?
1: 왠지 애초보다 눈에 띄게 하락한 춘자의 기분을 기수챈 듯 광목이 따져 물었다. 춘자가 애써 웃음 지어 보였다. 아벨을 흙 속에 묻어놓고 돌아와 피 묻은 두 손바닥을 뒤로 감추며 부인하는 카인처럼 돌이 머리를 흔들었다. 교계에는 잠모세와 그 박영신이라는 성가대 대원만이 남아있었다. 풍금의 뚜껑을 닫고 작은 자물쇠를 채웠다. 방석을 정리하고 몽당비로 바닥을 쓸었다. 맨 나중에야 두 사람은 교회를 나왔다. 장모세가 교회에게 문

0: 잠그고 열쇠를 박영신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나오자 춘자는 댄급히 마당 한켠의 버드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두 사람은 바삐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교회당 정문이 모세를 바라고 물었다. 성가를 열창하던 고운 소리와는 달리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모세가 무릎 위에 얹은 영신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다. 영신이 눈을 극하게 들여다보며 말했다.
1: 명성에 대한 추구는 끝이 없는 법. 아직은 많이 부족한 나로서는 신학 공부를 더 해야 할 필요를 절감했소. 이제 올바른 목회자의 자세로 영신을 다시 찾아오려오. 그때면 영신의 아버님도 흔쾌하게 날 받아들일 거요.
0: 영신의 어깨를 모세가 한쪽 팔로 꼭 껴안아 주었다.
1: 나 지금 잠시 떠나는 거지 영 가는 것은 아니잖소.
2: 그 숭실 전문은 평양에서도 알아주는 외국 선교사들의 학교이니 이제 그곳을 나오고 나면 당신은 진정 모세가 되겠네요.
0: 영신의 볼에 감동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두 눈은 경모감으로 반짝거렸다.
1: 요즘 같은 난세에 우리 민족을 불구덩이에서 구해줄 진정한 모세가 나타나길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지.
0: 영신의 손을 꼭 잡은 채 장 모세가 말했다. 연인을 떠나보내는 영신의 표정은 내내 무겁게 가라앉아만 있었다. 머리를 숙이고 성가대 제복의 단수를 매만지던 영신이 문득 입을 열었다.
2: 많이 배우고 돌아오셔 저한테 교리를 가르쳐 주어요.
1: 가르침까지는 아니고 함께 풀어봅시다. 요즘 우리 자매들 앞에는 풀어야 할 교리가 많이 주어져 있어.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지. 이 어둠 속에서 우리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언지 숙고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오. 이는 나의 선친도 일찍 생각해온 바이고 나 또한 실천에 나아가야 할 길이오. 내가 멀리 사슴골을 찾은 것도 이제 다시 평양의 전문학교로 가는 것도 모두 그런 숙고 때문이라 할 수 있지.
2: 난 당신을 믿어요.
0: 영신이 다시 함초롬이 젖어든 눈길을 들어 모세를 바라보았다.
1: 너무 슬퍼하지 마오. 3년이란 시간은 금방 지나갈 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헤어지는 슬픔보다 10배, 100배 더 큰 재회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으로 사역해 주실 거요.
0: 모세가 손을 들어 영신의 눈가로 번져진 눈물을 닦아주었다.
2: 여기 남아서 저도 해야 할 일이 무언지

0: 두 사람은 두 손을 가슴 앞에 정중히 차려주고 어둠 속에서 나직이 기도를 드렸다.
1: 주님,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통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그저 멸시와 천대와 고통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소서. 아멘.
2: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소서. 아멘.
0: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서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두 사람은 신기루처럼 까무룩 사라져버렸고 교회계 앞마당은 깊은 물속처럼 고요하다. 그들이 사라진 지 오래건만 춘자는 버드나무 뒤에서 나무기 한 가지로 굳어진 듯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심장 한 귀퉁이가 뭉텅 끊겨 나간 듯해 망울진 젖가슴에 손을 얹고 지그시 눌렀다. 등뒤로 강바람이 짧은 무명조고리의 옷깃을 마구 들추어서야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봄도 여름도 아닌 그 중간 계절의 날씨가 순간 더없이 차다는 느낌이 들었다. 춘자는 한동안 궁싯거리다가 나무 뒤에서 나왔다. 혹여 누군가 이렇게 방충맞은 자기를 낱낱이 지켜보고 있지 않나 해서 사흘을 두리번거렸다. 빈 뱃굴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해종일 마차에 지어오면서 남정들 틈새에 끼운지라 싸가지고 온 주먹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해막동에 도착해서는 대통스런 이모부 눈치가 보여 저녁 밥술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무엇보다 꼬르륵 소리처럼 아우성치는 마음의 허출함이 더 컸다. 이것이었던가. 이런 결과를 바라고 내가 하루 종일 마차에 실려 이렇게 먼 곳까지 허위단심 찾아왔던가. 누가 마음속으로 사모하는지도 모르는 한 남자를 위해 꽃을 꺾고 화전을 붙이고 가는 길을 눈물로 배웅하고 또 그 자취를 집요히 묻어왔던가. 떠나올 때의 흥분과 격정이 아직도 심장 한 구석에 도로란데 현실은 매정했다. 어디선가 맹꽁이가 그냥 울었다.
3: 별게 맹꽁이냐, 네가 맹꽁이다.
0: 엄마가 그녀를 향해 늘 내뱉던 욕이 한층으로 들려왔다.
4: 그래, 내가 맹꽁이다. 맹꽁이 따로 있냐? 내가 맹꽁이지.
0: 춘자는 풀럭하고 자조하듯 실소를 머금었다. 뭉클한 공상에 빠져버린 자신이 꼭 마치 아직 철이 아닌데 유난히 빨리 겨울잠에서 깨어나 우르무는 맹꽁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의 장대교놈이라는 생각이 뒤미쳐들었다. 멀미가 날만치 이쁘던 영신의 얼굴이 떠올라 자격지심에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목사 따님의 빼어난 용모까지 갖춘 그녀에 비하면 자신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자신은 그냥 시골 전름발이 촌 아낙네에게서 태어난 성글고 허접스러운 소박대기, 무지렁이, 맹꽁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혼자 속으로만 간구하며 아르마리를 하는 상대 또한 목사를 꿈꾸는 전문학교를 지향하는 미나와였다. 게다가 또 엄마에게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아드님이시기도 했다.
4: 견줄 때를 겨누어야지.

라디오 소설 순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연 최림 리림영 제작의 최림 22번째 시간입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주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어른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고 어른이 말을 걸어 물어보셔도 그저 예, 아니요로 단답형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모르는 문제가 생겨도 선생님께 선뜻 다가가 묻지 못했죠. 한 번은 점심시간 친구들은 모두 밖에서 뛰놀고 있는데 저만 홀로 교실에 남아 수학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분명 선생님께 여쭤보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막상 선생님께 다가가지 못한 채 홀로 끙끙거리며 골머리를 앓았죠. 교실 순회를 나오신 선생님께서 제 모습을 보고 다가오셨고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저를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배운 문제는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가르침을 마치신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딸딸한 데가 있으면 바로 물어보는 게 좋아. 너도 문제를 풀 수 있고 선생님도 내가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으니 서로 좋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딸딸한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 그 후로 선생님을 자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딸딸하다입니다. 좀 분명하지 못하고 의심스럽거나 아리숭하다는 뜻인데요. 어떤 이야기나 상황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스러워서 확신하기 어려울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딸딸하다는 또 매우 뜻밖의 일을 당했거나 사태가 복잡하여 정신이 조금 흐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여 마음이 혼란스러워 정신이 산만해지는 모습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들이닥친 일로 하여 그는 딸딸해서 앉아있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봄 휴가를 계획하던 일이 문득 떠오릅니다. 친구와 함께 산속 캠핑장을 예약하려고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 망설이지 않고 바로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마치고 상세 정보를 다시 살펴보니 주소는 모호하고 시설 설명도 빠진 부분이 많아 자꾸 딸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실제로 존재할까 하고 의심이 들어 곧바로 전화로 확인해 보니 사진과 실제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이런 딸딸한 점을 그냥 넘겼다면 소중한 봄 휴가를 망칠 뻔했습니다. 또 한 번은 급히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던 길에 골목에서 갑작스레 나온 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을 해서 처음 겪는 사고여서 너무 뜻밖의 상황이라 정신이 딸딸해 한참 동안 운전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어떻게 상황에 대처해야 할지 감도 잡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딸딸하다는 우리 일상 속 불확실한 상황과 갑작스러운 일에 정신이 혼란스러운 순간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의심스럽고 애매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확인하고 뜻밖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스스로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는 지혜를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발전 기회를 선점하고 체계적인 배치를 가속화하며 신흥 기반 시설 건설에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원앙 도시를 동시에 하나의 연산력 글러스터에 접속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상해 데이터는 빠른 속도로 산과 바다를 넘어 퀴즈로 직통하며 광동과 감숙은 공간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한 차례 지역 간 연산력 자원 조성을 완성합니다. 전국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는 사통 5달의 구도를 형성했으며 신흥의 기반시설은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신흥 기반시설 발전을 깊이 중시하는 습금형 정석위는 신흥 기반시설 체계 구축에 대해 전반적 계획을 세우고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국가안전소의 요소한 기반시설을 적정 수순으로 앞서 배치하고 집약적이고 고효율적이며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며 지능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하고 믿음직한 현대화 기반시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국, 디지털 중국, 교통 강국, 에너지 강국 등에 대해 일련의 구체적 배치를 하고 고속 초연결, 천지 일체화, 클라우드 네트워크 융합, 지능민첩, 친환경 조탄소, 안전 자수적 통제의 지능형 종합성 디지털 정보 기반 시설을 다그쳐 건설할 것을 강조해 신시대 신용의 기반 시설 발전을 위해 사상적 지침과 근본적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15차원은 전망계획 요강은 신용의 기반시설을 적정 수순으로 앞서 건설하며 산업고도화, 디지털 스마트화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용기반시설 건설과 배치, 집약적이고 고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할 것을 오식을 통해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친환경 전력이 95%를 초과했습니다. 올 3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지능 연산력 규모가 초당 18,820경회에 달하면서 연산력 자원 공급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최근 2년간 연산력 중추를 둘러싸고 건설한 초고속 연산력 대통로가 70개를 웃돕니다. 동부대터 서부처리 프로젝트의 8대 국가 중추에 지능 연산력 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80%를 초과했습니다. 현재 다차원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 배치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천지 일체화 정보 네트워크가 빠르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웅만신구에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저궤도 광대압 통신위성이 발사 전 마지막 조정의 한상입니다. 올해 나라에서는 또 위성 통신 항법 원격 탐사 시스템 건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저궤도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한편 전통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전환을 다그치고 전통 기반시설과 신용 기반시설 건설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면 지능 항구, 디지털 철도, 지능 홍수 방지, 지능 전력망 등 일련의 중점 프로젝트가 전국 각지에서 착수되고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의 각지는 집약적이고 고효율적이며 지능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하고 믿음직한 신용기반시설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면서 중국 경제의

0: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귀수선 귀양시 산세성 장치시는 학습과 조사, 개진을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와 정돈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실무적 조치로 학습 교양이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진행되도록 추진했습니다. 귀수선 귀양시는 학습과 터득에 공을 들이고 학습을 통해 실무를 촉진하는 한편 실제적 방법을 강구하고 실효성을 추구했습니다. 귀양시는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기업, 지역사회, 향진에 심입해 방문과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했습니다. 시민정무사항 처리효율과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귀양시는 공안, 민정, 자연자원 등 여러 부문과의 협업, 데이터 공유를 강화했습니다. 회사 등록 변경을 포함한 216가지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신청 서류 취급 시간과 시민들의 대기 시간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현재 귀양시현 처급 이상 지도부가 조사 처리한 문제는 무게로 1,400여 가지에 달합니다. 한편 조사 처리 문제 명세서와 정돈 명세를 건립했습니다. 산사성 장치시는 각급 지도 간부를 조직해 기층 조사 연구를 전개하고 이견함 12345 전화 등 경로를 통해서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오택 화원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 3천여 가구가 밀집하다 보니 주차가 어렵고 충전시설이 적은 등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학습 교양 과정에 현지의 관리서비스센터, 지역사회 등 부문은 주민 집을 방문하고 조를 사업을 전개해 며칠 사이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10여 개 추가 설치했습니다.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장치시는 대중이 봉착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하는 대로 개진하면서 단지 소형 개소, 농촌 급수 등 일련의 민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0: 국가정보센터가 5월 10일 발표한 선행지표에 따르면 4월 1일 일련의 고시속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우리나라 여러 경제분야에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우리나라 투자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의 협력하에 자본의 신규 산업 분야로 빠르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중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분야의 투자 규모가 동기 대비 175.2% 증가했습니다. 데이터, 연산력, 네트워크 등 분야의 기반시설 프로젝트 락찰 금액이 동기 대비 61.7% 늘었습니다. 기업의 혁신 활력도 빠르게 방출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신흥 산업 관련 특허 건수가 1.4분기보다 10.6%포인트 증가하면서 신기술 성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질 생산력의 육성과 확대, 산업구조의 첨단화에 강력한 지탱력을 제공했습니다. 소비시장 역시 규모 확대와 구조 최적화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 빅데이터에 따르면 4월 오프라인 소비 결제액이 동기 대비 1.7% 증가하고 상품 소비는 2.7% 늘었습니다. 그중 전자제품, 생활자파류의 성장세가 비교적 뚜렷합니다.
1: 국가량식 물자비축국에 따르면 2025년도 가을 곡물 소매 시즌을 순조롭게 마감한 가운데 신기술과 신장비가 국가 식량 창고의 안전장벽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도 가을 곡물 소매량은 3억 3,800만 톤, 최근 연간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매 진척이 빠르고 거래가 활발했으며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하남, 호남, 흥룡강 3개성은 최저 소매 가격 대응안을 가동하고 중만숙뼈 418만 톤을 소매했습니다. 현재 지능형 기술이 곡물 입고에서 저장까지 전 과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절강성 인화 식량 창고 대온화 부두 작업구는 곡물 흡입기, 승강기, 유압 회전판 기계를 동원해 곡물 하역과 운반 과정에서 랑비나 먼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작업을 마친 후 지능형 장비를 통해 전방위적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친환경 지능화를 실현하고 곡물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건설한 저온창고와 준저온창고의 용량은 2억 2천만 톤에 달하며 친환경 곡물 저장 기술 체계는 지속적으로 완비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70개 저장 비축 기업이 통합 응용 시험 사업을 진행해 과학적 곡물 저장을 분산된 응용에서 체계적 통합으로 전환했습니다.
0: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 15분 생활권 건설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각지는 인정이 넘치고 접근성이 강한 지역사회의 서비스 공간을 형성해 시민들이 집 앞에서 량질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15분 생활권 시범지역은 양로서비스센터와 요가, 보육시설 갱신사업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하남성 학벽시는 15분 양로서비스권을 다그쳐 구축하고 많은 지역사회 건강보건소는 10급 현급 병원 전문의와 연계해 로인들이 집 근처에서 량집 15분 거리의 수리점과 지역별 주민 밀집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도는 이를 바탕으로 생활편의시설 편민생활권은 8,132개, 지역사회 주민수는 1억 6,800만 명입니다. 203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지구급 이상 도시의 주요 구역과 여건을 갖춘 현성 지역사회의 15분 생활권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1: 국가질병예방통제국에 따르면 국가 면역체계에 포함된 HPV 백신 무료접종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서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4월 말까지 전국에서 13세 이하가 무료 접종한 HPV 백신은 2,750만 회분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인 HPV 백신은 자궁, 경부암 발병을 최소 70% 이상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HPV 백신을 국가 면역계획에 편입시키고 올 2월부터 접종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시했습니다. 각지는 실시간 조정과 공급 관리를 통해 백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향진보건소와 지역사회보건봉사센터는 주말에도 백신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기층접종진료소는 연장접종, 학교, 특별접종 등 서비스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예방접종 등 온라인 예약, 접종 안내 제도를 보급해 디지털 수단으로 절차를 간소하고 접종 효율을 높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전 생명주기 백신 방호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면역기획 정책을 최적화하고 조정해 정령기 아동의 국가면역 백신 접종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했습니다. 홍역, 풍진, 유행성 뇌수, 막염, 을형 뇌막염, A형 간염 등 백신 예방 대상 전염병 발병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신생아 파상풍 제거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0: 중국과학원 심해과학연구소가 주도한 글로벌 심해 탐사 프로젝트가 5월 10일 태평양 횡단 과학 탐사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탐사선은 광주무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탐사에서 탐사선 탐색 1호는 분투사호 유인 잠수정을 탑재하고 사마에서 출항해 156일간 총 4만 킬로미터를 항행했습니다. 중국, 칠레 등 6개 국가에서 온 83명 과학연구원이 아타카마 해구와 모소 해구를 둘러싸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8,000m 깊이의 해저에서 광합성에 의존하지 않은 생명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남반구에서 가장 깊은 화학에너지 생태계로 기록됩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심해 사자 오류를 포함한 풍반 생물 군집을 기록했으며 그중 대부분이 신종 생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 역사적 강진과 관련된 단층 지질 구조도 발견해 관련 학술 연구에 현장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탐사 기간 분투자호가 진행한 잠수는 63회에 달하며 그중 50회는 잠수 깊이가 6,000m를 넘었습니다. 잠수 작업을 통해 대량의 생물 지질 표본과 수중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심해 첨단 과학 연구, 자원 탐사, 환경 보호의 중요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2026년 인력자원시장 질서정리정돈특별행동을 전개했습니다. 고용사기 현상을 집중 단속하는 과정에 각지는 초빙 명목으로 구직자들을 이유로 교육에 이끌어들이는 현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허위고용 현상을 정돈하는 한편 로무 파견과 고용을 규범하고 법에 따라 각종 고용 차별시 행위를 시정하고 근로자들의 공정한 취업 권익을 수호했습니다.
0: 교육부 등 9개 부문이 5월 10일 2026년 직업교육 주간 행사를 가동했습니다. 행사 기간 직업교육 개혁 기술인재 양성, 산업과 교육의 융합 등을 주제로 전국성 행사 14가지, 산업특색 행사 120가지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은 영광스럽고 기능을 소중하며 창조는 위대하다는 시대적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0: 전할 것입니다.
1: 북경 시간으로 10일 새벽 2026 런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중국팀이 3대 0으로 일본 팀을 꺾고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자 단체전 11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 앞서 진행한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중국팀은 불리한 국면을 돌려세우고 3대 2로 일본 팀을 역전하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단체전 7연승을 달성했습니다.
0: 5월 10일 2026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에너지 전달 국내 첫 행사가 복근 복종에서 열렸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대표는 100차 제작 전반 과정에 깊이 참여하면서 인간의 생산 생활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종합 능력을 훈련하고 검증했습니다. 국내 여러 지역에서 단계별로 진행할 에너지 전달 활동은 산업 고도화에 일조하게 됩니다.
1: 5월 9일 저녁 2026 국제청춘시회 중국아랍국가특별전이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13개 아랍국가에서 온 젊은 시인들이 중국 시인들과 함께 시를 통해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또 심수, 북경 등지에서 문화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0: 올해는 중국 흰돌고래 보호 10개년 행동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흰 돌고래 개체수는 6천여 마리이며 그중 중국 역내에 5천 마리가 분포되었습니다. 한편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흰 돌고래 핵심 분포 지역을 비롯해 흰 돌고래 자연보호구역 7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서식 생태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1: 이란 매체가 10일 전한 일에 따르면 이란은 전쟁을 끝낼 때 관한 미국의 최신 제안에 대해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공식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이란은 관변 측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에는 호르무즈 해협, 이란 핵계획,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파키스탄은 이란의 답변을 접수한 후 즉시 미국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부 사령부는 10일 미군 군함 20척 이상이 이란을 상대로 한 해상 봉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 미군은 상선 예신 한 척의 항로 변경을 요구했고 선박 4척이 봉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항행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유했습니다. 한 이스라엘의 관원이 10일 저녁 전한 일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통화했습니다. 쌍방의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 해역에 군함을 증파할 계획인 프랑스와 영국에 대해서 이란 외무차관이 10일 항행보호를 명분으로 여기에 군사를 배치하는 것은 위기를 격화시키고 중요한 수로를 군사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만이 관련 해협의 안전을 보상할 수 있으며 이란은 그 어떤 국가의 간섭도 허용하신다고 표했습니다. 케냐를 방문하고 있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 배치를 종례로 고려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0: 러시아 국방부가 10일 전한 데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무장부대가 러시아군 진지에 676회에 달하는 포격을 가하고 6,331회에 달하는 드론 공격을 진행했으며 러시아군 진지에 8차례 공세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군사행동군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휴전 위반 행위는 16,071건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휴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러시아는 대등하게 보복성 타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10일 전한 데 따르면 지난 이틀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는 150회에 달하고 포격은 수백 회, 공격용 드론 공격은 만 회에 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는 러시아군이 휴전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크라이나 모든 부대는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날 저녁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대우조성 본부가 전쟁포로 1,000명의 교환 명단을 러시아에 넘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 교환에서 미국이 중재 역할을 했다며 미국이 행동을 적극적으로 리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 러시아 국경 지역 산업 협력의 새 지평열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내몽을 자치구 만주리 동산구에서 러시아 외바이칼 국경 지역 이르꾸즈크주에 이르기까지 곡물, 목재, 광물을 가득 실은 국제 열차가 쉼없이 오가고 관광객들의 양방향 이동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국경 지역의 산업 협력은 곡물 가공, 목재 생산, 문화 관광 교류 등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식량 수송이 황금알을 나는 거위가 되고 있습니다. 만주리 흠풍 식량 식용유 공급 요한 회사의 작업장에서는 원료 곡물의 향기가 진동하고 전자동 생산 라인은 현재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아마씨, 귀리 등은 탈피, 압착, 분쇄 등 절차를 거쳐 고품질 식용유와 잡곡으로 변신해 전국 각지로 발송됩니다. 흠풍 식량 식용유 공업 요한 회사의 양지경 부사장은 2024년 만주리 절도 동상군에 중국 러시아 국경민 상호무역구가 본관 운영되면서 국경민 상호무역 플러스 모델로 러시아 농산물을 대거 수입해 원자재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생산액과 리온도 뚜렷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기업의 러시아 농산물 수입량은 기존의 약 7,400톤에서 약 19,00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만주리 중국 러시아 상무무역구 경제발전국 직원 대흠동씨는 국경 지역 주민은 하루에 8,000원 상당의 상무무역 면세 한도를 누릴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업이 국경민 합작사를 통해 국경민들이 상무무역 경로로 수입한 농산물을 매입하면 구매 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국경민들이 집 앞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해 윈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국 식량무역은 한결도 편리해진 러시아의 중추를 떠나 운운할 수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신륭로 식량회랑의 대표 시설인 외바이칼 식량저장수송기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이중 궤도 선로를 갖춰 효율적인 식량 환적과 발송이 가능합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해 곡물 재배와 가공, 수출입 무역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논밭에서 작업장으로 동산구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중국 러시아 식량 협력은 해외 재배, 다국물류, 현지 가공, 국내 유통의 초기 산업 사슬을 형성했습니다. 러시아 외바이칼 지방행정장관 알렉산드르 오시포프는 러시아 유기농 농산물의 대중국 공급을 밝게 전망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원목 수입이 꿈의 집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만주리 천황목업 요한 회사 공장 부지에서는 전기톱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목재는 절단 연마, 조립 과정을 거쳐 각양각색의 원목 목조 주택으로 탈바꿈합니다. 회사의 왕위 사장은 원목 조가공에서 고급 목조 주택 제조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환의 흐름을 발빠르게 따르고 있다며 그동안의 기업 성장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천왕모급은 2010년 작은 작업장으로 시작해 현재 4만 7천 평방미터 규모의 공장 부지와 60여 명 직원을 보유한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사는 목조 주택, 생물질 과립, 원목 마루 등 여러 생산 라인을 갖췄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왕모급은 생방송 판매, 문화관광 상품 맞춤 제작 등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한편 목조업자들과 협력해 관광지를 건설하는 등 목재 가공 플러스 문화관광 체험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목 판매에서 완제품 판매로, 조가공에서 정밀 제조로 중국 러시아 목재 산업 협력은 만주리 동산구를 중심으로 수입, 가공, 제조, 판매를 아우르는 직접 산업단지를 점차 형성하며 목재의 가치를 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역 협력으로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상호 무비자 정책은 다국 문화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러시아 외바이칼 지역과 접경한 내몽골 훌룸부이르시는 2025년 5월 만리 차도의 흔적을 찾아서 대러시아 다국 관광 코스를 선보였습니다. 중국 러시아 다국 수학 여행의 인기도 지속적으로

0: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정월 군행 등 특색 행사는 양국 문화 교류의 눈부신 용암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화 관광 자원 또한 매력적입니다. 이르쿠츠크주 주지사 이고리 고부제프는 지난해 약 4만 명의 중국 국민이 이르쿠츠크를 방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지사에 따르면 2026년 러시아 연방 정부는 이르쿠츠크 바이칼스크시의 관광 휴양형 특별 경제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입주 기업은 세제, 기반시설 등의 5대 정책을 노릴 수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타 이르쿠츠크의 일부 식당에서는 타이가 숲, 시베리아 특색 음식을 선보이고 외발칼 국경지어 이르쿠츠크주의 일부 채굴 기업들은 산업 관광을 적극 개발하며 공장 교나 플러스 쇼핑 소비의 일체형 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산 협력 또한 중국 러시아 산업 융합의 중요한 지향점입니다. 꼬부제부 주지사는 이르쿠츠크주는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채굴 기업들이 중국 파트너와 협력해 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고급 제조업을 발전시키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꼬부제부 조지사는 앞으로 식용유, 생수 등 제품의 대중국 공급을 확대해 협력 영역을 더 넓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러시아 국경지역 산업협력의 새 지평을 열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心真火炉。
1: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내외초점문제와중요한사건사변에대한자상한보도와설명을해드리는심층보도시간입니다이시안제를맡은한강은입니다먼저학습시간을보내드리고분석과설명시간에는란창호유람선창가에안겨놓은옛철도연선의풍경에대해말씀드립니다그리고뉴스추적시간에는에너지위기의먹장구름이들이운필리핀에대해말씀드립니다여러분들의청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개방과 포용, 협력과 상생을 견지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자. 2021년 10월 30일 이 글은 습근평이 주요 20개국 지도자 제16차 정상회의 제1단계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조류를 강화하여 경기 회복을 촉진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복잡하고도 심오하므로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내놓고 표본 동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거시적 경제 정책에 대한 조류를 강화하고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요 경제체들은 책임적인 거시적 경제 정책을 실행하여 자국의 조치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환율이 파동하고 부채가 고공행진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도상국에까지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계 경제 및 금융체계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운행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여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계와 규칙을 보완하고 관련 거버넌스 적자를 메워야 합니다. 제16차 국제통화기금 쿼터 일반 검토가 기한 내에 완수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금융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은 국제개발협회가 제20차 증자협상을 앞당겨 가동하여 관련 투표권 개혁 방안이 국제경제구도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담론권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국제통화기금이 6,500억 달러의 특별인출권을 추가 발행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영향을 많이 받은 저소득국에 대출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개방형 세계경제를 건설해야 합니다. 주요 20개국은 계속 세계무역기구의 개혁에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고 그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을 견지하며 개발도상국의 권익과 발전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기제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고 세계무역기구 제12회 강조회의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여 세계경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측은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의 회복 탄력성과 안정성에 관한 국제포럼 개최를 제안하며 주요 20개국 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기반시설 건설은 경제 성장을 견인한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은 1대1로 공동 건설을 비롯하여 여러 창의를 제시하고 실천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과 개방, 녹색, 청렴의 리념을 고수하면서 고표준, 민생개선, 지속가능 목표를 적극 달성함으로써 1대1로 공동건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진하는 데서 보다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셋째, 광익성과 포용성을 견지하며 공동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전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에 복합적인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8억 명에 육박하고 유엔의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실행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민 중심을 견지하고 글로벌 발전의 공평성, 효과성, 포용성을 향상시켜 어느 한 나라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란창호 유람선 창가에 안겨오는 옛 철도 연선의 풍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올해는 중국과 라오스 수교 65주년입니다. 중국 곤명과 라오스 비엔티안 구간 중국 라오스 철도 국제열차편이 운영을 진행한 지도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4월 13일에 운영을 시작한 후 중국 라오스 철도 국제열차편이 운행한 열차 편수는 6회로 3,190여 편, 그리고 발송한 여객은 연인수로 8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이 중에는 120개 나라와 지역의 다국 간 여객도 포함됩니다. 일전에 탐방팀은 난창호 열차를 타고 총 길이가 1,035km에 달하는 다국 간 철도를 따라 중국 라오스 간 황금 대통로와 연선 지역의 발전을 알아봤습니다. 오전 10시 55분 난창호 열차가 곤명역을 서서히 떠났습니다. 열차 객실은 중외 관광팀 비즈니스 인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해 여사 한지영은 국경 간 열차가 특히 편리하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흥분했습니다. 그의 일정표에는 곤명과 보이, 시수왕판나, 그리고 라오스의 랑블라방, 반둥 등 인기 도시가 들어있었습니다. 한지영은 예전에는 출국하기가 매우 번거로웠다면 지금은 한순간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오스 우덤체주에서 온 마니사는 유학생입니다. 마니사의 고향은 라오스 북부 산악지대입니다. 마니사는 예전에 중국에 유학하려면 여러 차례 환승하고 산길에서 10여 시간 동안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국경 간 열차가 고향을 지나고 곤명에서 고향까지는 아주 편안하고 바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 국제여객 열차편 라오스 국적 사장인 올해 25세의 구어 몰리는 3년 동안 승객들의 왕래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구몰리는 열차를 처음 개통했을 때 승객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방학을 맞아 귀국하는 유학생, 라오스를 오가는 중국 관광팀이 늘고 있어 차에서 익숙한 얼굴을 자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올해 32세인 라오스 주민 술린다도 다국적 관광이 사치품에서 일용품으로 변하고 있음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술린다는 한두 달 간격으로 중국 라오스 철도 열차를 타고 중국의 경홍 등지에 놀러 간다며 기차에서 친척과 친구들을 가끔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내 중국 라오스 열차를 이용한 다국 간 여객이 연인수로 80만 명을 넘었으며 연선 관광지, 호텔, 욕식 등 산업 소비를 35%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올해 5일 연휴 기간 중국 라오스 철도가 발송한 다국 간 여객은 동기 대비 20.9% 증가한 연인수로 9천 명이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는 관객뿐만 아니라 발전 기회도 가져다 줬습니다. 람블랑방에서 토지를 임대해 고무를 재배하는 과정에 중국 기업은 현지 주민 2천여 명을 고용했는데 이들의 인당 월 수입이 인민폐로 3천원에 달했습니다. 철도 연선에서 고구마 가루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쌍부자 방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민이 온 마음을 웃돌았고 해마다 창출한 수입이 인민폐로 인당 8,000원에 달합니다. 출입국 수속을 두고 탐방팀은 현지에서 통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권영에서 출발한 열차는 보이와 시송 반화를 거쳐 오후에 중국 라오스 철도 중국 구간의 마지막 역인 운남 시송 반나 다이독 자치주의 마감역에 도착했습니다. 산세를 따라 건설한 마감역은 한쪽은 중국을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중국 라오스 철도 친선 터널을 통해 라오스 마딩역으로 직통합니다. 간격이 12.5km이고 터널로 연결한 두 역은 출입국 과정에서 두 지역 두 가지 검사를 실시합니다. 열차가 역에 들어서자 탐방팀은 마감역에서 중국 측 검사를 마친 후 다시 열차에 올랐습니다. 이어 열차가 10분 만에 마딩역에 도착했습니다. 열차에서 내리고 수속을 받고 통관하는 등 전반 과정이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현재 중국과 라오스 양국은 더욱 편리한 통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입국 검문과 중국의 출국 검문을 중국 마감역에서 통합하고 중국의 입국 검문과 라오스의 출국 검문을 라오스 마딩역에서 집중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마감 출입국 변방 검문소 관련 책임자 맹도에 따르면 앞으로 여객들이 중국 라오스 철도를 이용해 출입국할 경우 같은 역에서 한 번만 승하차하면 중국 라오스 양국 변방 검문과 세관의 사중 검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어둠이 깃드는 가운데 열차가 종착역인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비엔티안 남역 영업홀에서 탐방팀은 운지합통과학기술회사 책임자 장아봉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방금 프린터를 한 화물 발송 주문서를 손에 쥔 장아봉은 유가가 오른 후 도로 운송을 이용하면 컨테이너당 화물 운송 요금이 인민폐로 2만 원이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쌓여있는 가운데 표준 레일과 메터 레일의 컨테이너 환적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가장 큰 철도 화물 운송 중추인 비엔티아 남역은 라오스 타이 메콩강 변경에서 7km 떨어졌으며 중국 라오스 타이 철도를 서로 연결하는 중추역입니다. 2022년 7월 1일 개통한 후 지금까지 남역에서 환적한 컨테이너는 누계로 2만 9천 개, 물동량은 32만 6천 톤에 달합니다. 남부와 북부를 연결한 철도를 통해 라오스는 내륙국에서 육지 연동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중국 라오스 철도 다국간 화물열차의 일일 운행량은 이미 개통 초기 두 편에서 최고 23편으로 늘었으며 올 1, 4분기 다국간 화물 운송량은 이미 150만 톤을 초과했습니다. 일부 중국 소비자들은 올 들어 두리안 가격이 일반 소비에 어울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배후에는 두리안이 증산한 원인도 있겠지만 중국 라오스 철도 난청강 메콩강 쾌속선 국제 좋은 열차의 공로도 있습니다. 타이 두리안을 가득 실은 중국 라오스 철도 난청강 메콩강 쾌속선 국제 좋은 열차가 곤면까지 직통하는데 26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어 도로 합동 운송을 통해 48시간이면 상해와 항주 등 국내 30여개 도시에 보내죠. 그저께 나무에 달린 과일이 오늘은 중국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섭씨 13도를 유지하는 쾌속선 국제 좋은 열차는 신선도 유지 기술을 도입하고 항구는 생산 제품에 대해 입장과 검문, 검험과 검역을 우선시합니다. 맹랍세관 철도 통상구 감독관리과 과원 리제는 철도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냉동 화물을 위해 무장의 통로를 개척함으로써 화물열차가 도착하면 즉시 검사와 검역을 진행한 후 통과시키는 것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두리안 등 화물 통관 시간은 당초에 40시간에서 5시간 이내로 압축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2026년 난천강 매콩강

0: 탄소가 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주석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위기의 목장구름이 드리운 필리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주석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소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주석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주석 시간입니다.
3: 중동 전쟁 사태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촉발한 후 에너지 위기가 필리핀으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교포 송금 수입도 따라서 줄었습니다. 3월 24일 필리핀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련의 조치를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했지만 실제적 효과는 제한됐습니다. 소형 버스 지프니 기사 아트로 포크시리오는 최근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아내와 손녀와 차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크시리오는

0: 가 지소사 니은 공간이 크게 줄었다며 매일 12시간 넘게 영업해도 수입이 3달러 남짓하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이 같은 수입은 집세와 전기료를 지불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인 보라카이에서 가이드 마이클 안드라드는 일당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이 10% 더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편적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유람선의 경우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놀이 가격을 직접 끌어올렸습니다. 관객들은 소비할 때 이전보다 더 신중해졌고 따라서 가이드 수입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급등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여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필리핀의 화학비료 가격이 이미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농업부는 벼 수확철에 쌀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적잖은 필리핀 기업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원자재 공급의 차질로 제품 생산과 운수가 영향을 받으면서 적지 않은 제품을 제때에 넘기지 못해 주문이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공업연합회 회장 엘리자베스 리는 현재 제조업체가 이중 압력을 받는 심각한 국면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료와 전력, 물류, 수입 중간품과 원자재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한편 통화 팽창이 주민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시장 수요가 따라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리에 따르면 현재 외부 충격과 공급망 중단이 지속되면서 필리핀 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기적 충격이 최종 지역 기업의 비용과 비즈니스 신뢰성 그리고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필리핀의 관변측 수치에 따르면 올 3월 필리핀 역내 통화율이 4.1%에서 4월에 7.2%로 급증했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필리핀의 평균 통화율은 3.9%였습니다. 2025년 4월 필리핀의 통화율이 1.4%에 그쳤었습니다. 시장 자문기구인 협동시장연구와 전략자문이 진행한 민심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인 중 44%가 올 4월에 경제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미래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소독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일전 화룡시 중점 대상 건설 현장은 난관을 공략하고 공사하고 대상 건설 과정에 직면한 용지, 자금 관련 난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등 대상의 순조로운 진척을 보장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어 효과를 보도록 추동했습니다. 규모 이상 기업의 생산 현장 또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길림천지 편립유한회사, 길림룡흠약업유한회사, 연변복성식품유한회사 등 기업의 작업장에서는 자동화 설비가 고능률적으로 작동하고 작업일꾼들이 재반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제품이 생산 라인을 타고 차곡차곡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신속하게 생산을 재개한 것은 정부의 정밀한 지원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활용시는 기업마다 한 가지 정책 정밀봉사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데 관련 부문에서는 기업 방문을 통해 일선의 생산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에서 부딪힌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2026년 제1회 정부 지도자와 기업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가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는

0: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현재까지 활용시 33개 규모 이상 기업이 순조롭게 생산을 재개, 조업 재개율이 97.1%에 달했으며 기타 기업들도 이달 말에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설비 점검, 보수와 생산 성능 시험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왕청현에서 주거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며 인민도시 리념을 실천하는 것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기존 주택 주민의 계단 오르내리기 힘든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순차적으로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왕청현의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사업은 정부 선도, 주민 자원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며 주민의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 협상, 결정하고 건설, 보수 등 관련 비용을 스스로 부담, 아파트 단지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혜택을 보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크게 볼수록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부동한층 주민의 층, 면적, 혜택 정도 등을 고려해 비용 부담 비율을 협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의향 있는 주민은 가두 사회구역과 연락해 등기하거나 길사판 미니 프로그램 혹은 APP에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FM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예스터다의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데이트, 네,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 선곡왕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마다 또 찾아오는 남자, 마웅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생각이 난다. 화요일이 되면 이 남자가 생각이 난다.
2: 화요일 남자 고만고 인사드립니다.
0: 네,
2: 반갑습니다.
0: 그래요. 자, 마홍 씨와 함께하고 있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성공한 코너 오늘도 멋진 라이브 들으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이제 기타로도 라이브 들려주실 거고,
1: 네.
0: 네, 또 특별히 MR로 한 곡을 또 준비해 오셨죠?
1: 네, 제가 요즘에 방송에서 연변 노래를 기타로만 부르다가
0: 아,
1: 그래서
0: 네.
1: 여러분들한테 이제 MR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다고 계속 약속드린 게
0: 아,
1: 있어가지고
0: 그렇죠.
1: 네, 오늘은 좀그 전에 불렀던 곡인데 특별히 MR 버전으로 반주 버전으로
0: 아,
1: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그래요. 이제 특별히 또 연휴가 곧 시작되면서,
1: 네.
0: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분도 굉장히 설레일 거고, 이제 마홍 씨의 또 멋진 라이브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더, 네, 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1: 네.
0: 느낌이 드는데요.
1: 요즘에 안 그래도 길에 꽃도 폈겠다.
0: 아, 맞습니다.
1: 올절도 왔겠다. 좀 올해 들어 제일 설레이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요즘이 이제 가장 설레는
1: 아,
0: 계절이죠.
1: 그렇죠.
0: 네.
1: 나가 놓기 딱 좋은 계절이죠.
0: 그리고 또 집에 있으면 괜히 더
1: 네.
0: 춥고 그렇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그냥 밖에 나가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1: 네.
0: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1: 요즘은 집이 밖이보다 더 추운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래요. 또 이렇게 특별한 또 연휴도 다가오고, 네, 또 기분 좋은 봄과 함께 마홍 씨의 멋진 라이브 오늘도 들으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어떤 곡 들려주실지 잠깐 힌트 좀 드려볼까요?
1: 일단 첫 곡은 제가 제목을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0: 네.
1: 한강수 타령이라는 우리 민요를 또
0: 아,
1: 준비해왔습니다. 네,
0: 네.
1: 놀기 좋은 계절이 아닙니까? 네. 얼음도 녹아서 강물도 흐르고,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아하, 에헤야, 내 사랑아 하면서 이런 가사가 많이
0: 아,
1: 나오는데
0: 네.
1: 데이트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0: 아,
1: 네, 그래서
0: 그래요.
1: 그런 노래를 배 타고 배 노래를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0: 네.
1: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0: 네.
1: 이렇게 술을 한 도전 한 느낌으로 최대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이렇게 배를 척 띄워서 거기서 이렇게 음식도 나눠 먹고 이렇게
0: 네.
1: 약주도 한잔 차 하면서 이렇게

0: 네, 오늘의 첫 곡, 한강수 타령 듣고
1: 네.
0: 왔습니다. 네.
1: 말 그대로 물에서 배를 띄우고 에헤라디안의 사랑을 하면서 노는 그런 노래입니다.
0: 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이제 생소하실 법한 노래인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제가 라디오에서 한두 번 부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곡이다 보니까 제가
0: 그렇죠.
1: 불러도 아마 다시 들어도 기억이 잘안 나실
0: 아,
1: 겁니다.
0: 네, 그래요. 또 우리의 민요 가락이고요. 네, 또 이제 아실 만한 분들은 그래도 또 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저희 할머니
0: 아,
1: 정도 연배되는 어르신들은 아마 알것
0: 네,
1: 같습니다. 예.
0: 그렇죠.
1: 아시는데 특히 제 또래
0: 네.
1: 요즘 30대, 20대 초반의 친구들은 들어도 저게 무슨 노래인지
0: 아,
1: 아마 들어도 못알 수도 있어요.
0: 네.
1: 저도 민요 전공을 예술학원에서 하다 보니까
0: 네.
1: 이런 노래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됐습니다.
0: 그렇죠.
1: 언제쯤이면 이 책의 노래를 다 배우겠는지 모르겠어요.
0: 아, 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네. 역시 이제, 연변 가요로 준비하셨고요. 어떤
1: 제가
0: 곡이시죠?
1: 노래를 부르면 그 여러분들이 제목을 맞춰주세요. 모르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0: 아, 그만큼 이제 익숙한 곡이고,
1: 맞습니다. 제가
0: 많이
1: 이렇게
0: 들었었던 노래다라는 거죠.
1: 이 노래를 불러서 올렸더니
0: 네.
1: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쓰시니와
0: 아, 네.
1: 저만 혼자 딸로 불러줄 수 없는가 너무
0: 아,
1: 많은
0: 진홍
1: 분들이
0: 씨가 들어볼게요.

0: 네, 오늘의 두 번째 라이브
1: 네.
0: 곡으로 경상도 어머니 듣고 왔습니다. 네,
1: 네.
0: 다들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곡이고,
1: 네, 뭐,
0: 네.
1: 이 노래를 모르면, 뭐, 몇몇 사람 아니죠.
0: 그리고 또 이제 김성삼 가수의 대표곡이라고 또
1: 네.
0: 할수 있는 네, 곡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언제면 저도 김선호 선생님처럼 이렇게 딱 서서 움직이지도 않고
0: 네.
1: 살살 웃으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0: 아,
1: 있겠는지
0: 네. 별로 이제
1: 모르겠습니다.
0: 너무 또 웃지도 않고 약간
1: 네. 네.
0: 무덤덤한 그런 표정으로 노래를
1: 맞습니다. 예.
0: 참 편하게 부르시는
1: 그래서
0: 그런
1: 사람들이
0: 가수였죠.
1: 다 김선호 선생님 노래가 쉬운 줄 압니다. 근데 노래방 가서 한번 불러보지
0: 아,
1: 않습니까?
0: 맞아요.
1: 생각보다 되게 높거든요. 소리를 안
0: 그렇죠.
1: 지르면 뭐 올라가는 노래들이 되게 많은데 또
0: 네.
1: 그걸 그렇게 편하시게 부르는 거 보면 참, 예, 뭐
0: 그렇죠.
1: 타고난.

0: 다구나,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아,
0: 네.
1: 이 망욱 씨는 이 노래를 예전부터 알고 계셨나요?
0: 네, 저는 뭐 한 번도 뭐 배워보거나 연습한 적은 없었는데.
1: 아, 네.
0: 그 너무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니까
1: 아, 이 노래를 부르시는 네. 그 모습을 많이 봐왔었군요.
0: 네. 노래를 해본 적은 없는데
1: 아,
0: 그 노래를 네. 알고는 있었죠.
1: 아 너무 들어서 이제
0: 너무 들어서
1: 예. 거죠.
0: 그래서 네. 네, 저번에 그 준례님께서 같이 노래를 하자 할 때
1: 아.
0: 모르지만 가사만 달라고 했는데 부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가지고
1: 네.
0: 연습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이제 불러야 되겠습니다.
1: 아, 네, 뭐
0: 전략을 짜서 예.
1: 오늘 이 정도도 뭐 충분하신 것 같은데요. 솔로 버전으로 다시 불러도
0: 네.
1: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하게 부를 수 있게끔 예.
1: 네.
0: 포인트를 잡아서 연습 한번 해서 여러분들과
1: 네.
0: 이제 한 1년쯤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1년 1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래요. 뭐 빠른 시일 내에 또
0: 네.
1: 이제 혼자서 부르시는 모습을 촬영해서
0: 네.
1: 또 업데이트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요. 또 오늘 두 번째 곡으로 너무나도 익숙한 또 경상도 어머니 잘 듣고 왔고요.
0: 우리 가락이죠.
1: 네. 그렇죠.
0: 진짜 순수한 연변 노래.
1: 네, 연변 가요고 어릴 때는 잘 몰랐었는데
0: 네.
1: 이 노래 가사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0: 아, 그렇죠.
1: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특히 그 어머니가 불렀던 경상도 아리랑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1: 아, 네.
0: 그 말을 들을 때면 참 그 음악에 관한 추억이 아마 이 작사가한테는 그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
1: 네.
0: 경상도 아리랑은 아마 어머니 생각이 나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아, 가사 쓴 분이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이 공감이 좀 나이를 조금 되니까
1: 그렇죠.
0: 네.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 공감이.
1: 맞습니다. 자, 너무나도 또 훌륭하게 잘 불러주신 경상도 어머니,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0: 아, 조금 더 잘 불러주세요.
1: 자, 그래요. 이제 또 올절 연휴, 네.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제 뭐 다가왔는데,
0: 네.
1: 네, 마무리 인사로도,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네.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예, 아, 참 제가 요즘에 이렇게 집에서 쑥닥거리다가
1: 네.
0: 칼에 손이 싹 비었거든요.
1: 아.
0: 손가락을 못 쓰고 며칠 이렇게 쓰는데
1: 네.
0: 아, 세상에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못 쓰는데 온몸이 불편해요. 그 손가락 하나 때문에.
1: 온몸이 네.
0: 예, 그래서 쉽게 들 수 있는 것도 다른 힘을 이용해 들어야 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1: 네.
0: 참 우리 몸이 아프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1: 예, 맞아요.
0: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올적 기간에 많이 또 놀라 다니 이시겠는데
1: 네.
0: 그 와중에 또 안전도 꼭 조심하시고 네. 시간 되면 뭐 저희 방송도 제 방송 들어주시고 하면서 네, 즐거운
1: 네. 네,
0: 올절 연휴 보내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명절이 끝나고 여러분들과 또 더 재미있는 음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저도 이제 마웅 씨와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여러분 또 다가오는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연휴 끝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송천악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정김 씨의 엄마라는 이름 함께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엄마의 모습은 뚜렷하다. 지금 나의 손에는 엄마와 같이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다. 사진 속의 엄마는 참 인자하시다. 늘씬한 몸매에 목에는 이쁜 수건을 두르신 어머니. 가리마를 내어 뒤에 곱게 쪽지 얹은 머리며 갸름한 얼굴에 인생의 깊이만큼 패인 주름이며 호수를 닮은 듯 깊고 그윽한 눈길이며 꼭 담은 입에서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찬바람에 낙엽이 지던 1976년 늦가을의 어느 날, 시골에 살고 있던 나는 엄마를 모시고 연길병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심장검사 진단서를 보는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한 달분 약을 가지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왜서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무서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거퍼 몇 달도 되지 않으니 말이다. 엄마는 내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나지막하게 말씀하셨다. 난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인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내 새끼들한테 가야지.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없다는 생각이 느닷없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버스역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엄마를 모시고 사진관으로 향했다. 사진관에 들어서면서 엄마는 의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여긴 버스역이 아닌데? 나는 얼른 엄마의 팔을 잡고 사진기 앞에 앉았다. 이렇게 엄마와 같이 찍은 첫 사진이 엄마 생애의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병원에서 돌아온 엄마는 저녁을 대충 드시고는 찬장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펼치며 언니와 나를 부르셨다. 큰오빠의 열사증이었다. 어둠이 깃든 밤 밖에서는 늦가을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아들을 낳았다. 집살림은 째지게 가난했었어도 한 아이의 엄마로 됐다는 현실에 엄마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다. 허나 엄마의 기쁨도 행복도 잠시였다. 시아주버니 두 분이 패그렉으로 시름시름 핥더니 어느 날 연거푸 사망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며느리들은 금방 돌이 지난 어린 자식들을 각각 한 명씩 남겨두고 하루아침에 어디론가 사라졌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두리번두리번 엄마를 찾던 두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엄마라고 겨우 말을 번지며 엄마의 무릎에 탈싹 앉았다. 순간 엄마는 그 부름소리에 가슴이 뭉클하여 두 아이를 와락 품에 껴안았다. 비록 자신의 살점으로 만들어진 자식은 아니어도 엄마라고 부르며 믿고 가슴을 파고드는 애들의 눈길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게 어머니의 고백이다. 그때로부터 엄마는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한순간에 세 아이의 엄마로 되었다. 엄마는 모든 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였다. 어려운 살림에 연로한 시부모님을 모시고 이미 자식으로 받아들인 두 아이까지 자신이 아이와 똑같이 젖을 먹이면서 추울세라 더울세라 보살폈다. 애들이 혹시 울게 되면 제 어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같이 울며 품에 안고 다독이면서 엄마에게 따뜻한 체온으로 가슴에 품어주곤 했다. 그렇게 엄마의 품에서 두 애들은 모성애에 굶주리지 않고 하루하루 커갔다. 엄마는 애들을 위하여 마른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눈코뜰지 없이 바삐 보냈다. 누가 말했던가,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세 아이의 엄마로서 엄마는 낮에는 삭바늘질 하거나 남의 집 부엌일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아이들이 배를 골치 않도록 먹을 것을 구해왔다. 밤에는 빨래하고 호롱불 아래서 애들의 해진 옷을 한 땀 한 땀 기우며 밤을 새기가 일쑤였다. 그러고도 아침이면 꼭두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어 먹여서 학교에 보냈다. 이렇게 엄마의 희생이 있었기에 애들은 주눅이 들지 않고 여느 집 애들처럼 의젓하게 자랄 수 있었다. 엄마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엄한 면이 있었다. 일단 애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모질게 마음먹고 따끔하게 혼냈다. 그리고는 돌아앉으면 누구보다 가슴 아파 눈물을 훔치곤 했다. 엄마는 오롱조롱한 애 셋을 키우면서 자신만의 원칙을 견지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애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고 혹시 더 먹겠다고 떼를 쓰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누구건 그 아이에게 차려지는 몫의 절반을 갈라 다른 두 아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다고 울고 트집쓰면 아예 나머지 먹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엄마는 내 아이라고 따로 봐주지 않았고 세 아이에게 똑같이 사랑을 나눠 주었다. 정말이지 엄마는 지혜는 자식을 위한 사랑이 받들어 주었기에 더욱 빛나는 것 같았다. 애들은 항상 밖에서 뛰어놀다가도 집에만 들어서면 엄마부터 찾았다. 언젠가 아버지가 너희들은 엄마가 왜 그렇게 좋아? 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 애들은 합창이라도 하듯이 우리 엄마라서요! 라고 대답하더란다. 그렇게 엄마라고 부르며 믿고 따라주는 애들이 엄마는 항상 고마워서 힘든 줄 몰랐다고 한다. 일찍 해미든 애들은 서로 싸움 한번 하지 않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하늘이 참 무심하구나 라고 운명을 개탄했다. 엄마는 애들이 잠든 후면 밖에 나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눈물을 쏟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애들은 자다가도 일어나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 주었다. 엄마는 마음을 추스리고 남은 자식을 위하여 몸으로 낳은 8명의 애들은 가슴에 묻어야만 했다. 그 후 엄마는 못살 고장이라고 한탄하며 곡식 냄새와 흙 냄새를 뒤로하고 아무런 미련 없이 아버지를 닥달하여 무작정 보따리

0: 싸가지고 용정으로 이사했다. 엄마와 아버지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남은 자식들이 아플까 잘못될까 일생을 자식 걱정으로 살았다. 이렇게 무수한 나날들이 흘러가며 엄마의 얼굴에도 소리 없이 잔주름이 잔뜩 짙어갔다. 세월은 류수처럼 흘렀다. 새 애들도 훌쩍 커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제법 근엄한 표정으로 엄마한테 말했다.
1: 엄마, 공부는 내 직성에 맞지 않소. 우리 애부터 엄마, 아버지 일손을 돕겠었구마.
0: 그렇게 큰오빠는 어린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고 그 기회를 모두 동생들에게 내주었다. 사실 큰오빠라 해봤자 동생들과 몇 달 차밖에 나지 않았다. 그래도 오빠라는 이름 때문인지 철이 일찍 들어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이 밖에서 싸우다가 맞거나 수모를 당하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뛰쳐나가 역성을 들어줬다. 싸우다가 멍이 들고 피 터져도 쓱 닦고 동생들의 손을 잡고 웃어주었다. 이런 오빠가 준 기회를 놓칠세라 동생들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동생들은 수석으로 대련 금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졸업한 후 대련에 자리 잡게 되었다. 1951년 큰오빠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항미원조 전선에 나갔다. 군복을 차려입은 큰오빠는 엄마와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고 나서 어엿하게 말했다.
1: 이제 돌아오면 엄마, 아버지 평생 호강시켜드리겠었구마. 조금만 기다려줍소.
0: 엄마는 그때 별처럼 빛나던 큰아들의 눈동자를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큰오빠는 집마당에 메어놓은 송아지뿔을 잡고
1: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엄마 아버지를 잘 지켜주며 내 앞가슴에 달았던 이 붉은 꽃을 너에게 달아주마
0: 라는 말을 남긴 뒤 떠났다. 그렇게 떠나 조선전쟁의 치열한 열화 속에서 용감히 싸웠던 큰오빠는 정전을 얼마 앞두고 38선 부근의 한 전투에서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혈투를 벌이다가 영영히 희생되었다. 엄마 아버지를 평생 호강시켜 주겠다던 약속을 뒤로한 채 돌아온 건 전쟁터에서 입었던 화약 냄새 나는 군복뿐이었다. 군복을 보는 순간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 그만 실신하고 말았다. 엄마는 지금도 이름만 부르면 큰아들이 모은 발치에서 싱글싱글 웃으며 다가오는 것 같다고 했다. 엄마의 손에는 열사증 한 장만 남았다. 설명절이면 우리 집은 항상 스산한 기분이었다. 그 당시 생산대에서는 열사 가족에게 설이면 청년들을 보내 집마당을 깨끗이 쓸어주고 집앞 열사패 쪽에 커다란 붉은 꽃을 달아주었다. 엄마는 아무리 늦더라도 열사패 쪽에 꽃이 달린 후에야 설 음식을 먹게 했다. 1년에 한 번씩 생산대에서 열사패 쪽에 달아주는 꽃도 엄마와 아버지에게는 크나큰 위로였다. 열사 아들을 둔 엄마는 노년의 정부로부터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았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전혀 흐려지지 않는 추억 속에서 엄마는 서서히 헤어나오며 밤새 하던 이야기를 마쳤다. 그 후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세상으로 떠나갔다. 아마도 그곳에서 먼저 간 자식들의 손을 꼭 잡았을 것이다. 여성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위대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엄마라는 두 글자다. 우리 엄마는 엄마라는 이름에 누구보다 충실했던 분이시다. 그래서 엄마는 오로지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 사랑과 희생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다. 엄마,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리정림 씨의 엄마라는 이름 함께 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감동을 주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묵직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그마식의 말 한마디 천냥무게 보내드립니다.

어느 날 저녁 조치랑 저녁 식사를 마친 남편이 휘청거리며 집에 들어서더니 나를 흘깃 보는데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순간 신경이 예민해진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의사 선생님이 뭔 말씀했길래? 설마 나는 다짜고짜 남편을 침실로 잡아끌었다. 당신 왜 울어요? 정작 울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당신이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난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그러자 입이 천근 무게인 남편이 나를 꼭 안아주며 동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어 하면서 슬프게 우는 것이었다. 내가 뭔 일을 저질렀지? 나 때문에 많은 사람 울리고 가슴 아프게 하고 진짜 내가 원망스러웠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난류가 흐르고 감격에 물결이는 것을 어쩌랴. 맨날 무뚝뚝하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돼지라고 나무란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나를 이렇게 아껴주다니. 그때만큼 남편도 폐부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그날 밤 난 내가 정말 시집을 잘 갔다고 생각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고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서르르 잠들었다. 이튿날 종일 내내 내 마음은 간만에 즐거웠고 행복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조용히 남편을 불렀다. 여보, 지금 나도 당신도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포기란 없어요. 우리 이 고비 잘 넘겨서 딸한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집엔 나보다 당신이 더 필요해요. 어제 그 말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갈게요. 당신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헛되게 안 살았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부모가 준 생명 함부로 하는 건 불효고 자식한테는 무책임한 거니까 우리 힘냅시다. 당신 더 열심히 공작해요. 당신이 어깨에 힘주고 당당하게 살아야 나도 의지가 될 게 아닌가요? 이제부턴 항암치료 나 홀로 해도 돼요. 난 사유가 정상적이고 사지가 멀쩡하니 이제부터 홀로서기 하렵니다. 그래야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가족이 미래가 있지요. 묵묵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알았다고 하더니 다시는 약한 모습을 안 보이는 것이었다. 그 뒤로 남편은 8번 입원 치료할 때마다 젖먹이 아기를 타가소에 두고 가는 심정으로 나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퇴근해서는 곧바로 달려와서 때로는 발도 씻겨주고 때로는 머리도 감겨주고 때로는 이마도 쓸어주며 지극정성을 다했다. 어디 그뿐이랴. 항암주사 투여할 땐 10시간 이상 점적 주사를 맞는데 힘든 내색 않고 옆에 앉아서 지키다가 밤중이면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지친 남편의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짠해났고 씩씩해지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암에는 약이 없는데 남편의 사랑을 먹고 힘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내 마음에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 찼고 그래서 이런 남편과 평생을 살고 싶어서 더욱 아득바득했는지도 모르겠다. 마음 한구석에는 보답이란 두 글자가 서서히 자리를 차지하면서 모든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당시 집을 대부금으로 산 형편이라 치료비도 월급으로 해결한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렇게 죽을 순 없지. 딸을 내 손으로 시집 보내고 내가 남편한테 유일한 여자로 될 거야. 참 욕심도 굴뚝 같고 죽기 싫은 이유도 가지가지다. 암튼 남편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나는 1년 후 출근을 했다. 전반 치료 과정에 난 알뜰하게 월급으로 해결했다. 수중에 현금 6만 정도가 되니 한국에 있는 둘째 언니한테 도움을 청했다. 돈 좀 빌려달라고 차를 사서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싶었다. 언니들은 한숨을 쉬며 아픈데 돈 다 쓰지 말라고 했다.

했지만 내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당시 남편의 반대도 무릅쓰고 20만 원 정도 주고 차 한 대 뽑아서 선물했다. 내가 죽으면 함께 죽을 생각한 남편인데 아깝지 않았다. 남편은 차를 그처럼 애지중지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뻤다. 어느 날 남편이 나보고 차를 산 후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며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주말마다 남편은 나를 상전처럼 모시고 모아산으로 또는 공기 좋은 곳으로 그게 어디든 무작정 달려갔고 유기농 남새라면 어떻게든 오도다 나를 먹였다. 그래서인지 몸은 항상 오동통했고 얼굴은 윤기가 났다. 누구도 날 환자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 부부는 장장 10년을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제 2의 인생을 살았다. 나는 가끔 가다 생각을 해본다. 남편이 내 처지라면 난 어떻게 했을까? 글쎄다, 말이 쉽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때론 침실에서 먼저 잠든 데가 좀만 인기척이 안 나도 뛰어들어와서 숨소리 확인하고 조금만 열이 나도 약방에 달려가서 약을 사오는 남편, 어디를 가도 내 뒤엔 항상 남편이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남편은 나의 수호신이 되어버렸다. 말 한마디 천냥무게 간다고 남편의 그 한마디 말은 나에게는 감로수였고 남편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병으로 잃은 것도 많았지만 참 얻은 것도 많았고 마음 한구석은 꿀먹은 봉오리처럼 흐뭇하다. 아늑한 집에서 두 사람 서로의 숨소리 확인하며 산다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으랴. 난 금은보석보다 더 값진 한마디 말에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조금만 보이지 않아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나며 어디 아플까봐 걱정이 태산 같다. 나 혼자 다 앓고 남편이랑 딸은 영원히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젠가 내가 남편 보고 지금도 내가 죽음 함께 따라가겠는가 하니 피식 웃으며 세상가 가겠으니 제발 나 먼저 가지 마오. 난 저를 마지막까지 책임지라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니 아무 생각 말고 우리 함께 잘 살아요. 라고 말하던 그때 그 모습은 사뭇 진지했다. 그래서인지 난 하루하루가 즐거웠고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니 암이고 뭐고 별로 생각할 새 없었다. 오늘도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다 닦고 또 쓰고 지우고 하면서 암이란 특별한 손님이 나한테 가져다준 모든 것에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내가 아프고 나서 새로운 걸 더 많이 얻은 것 같아 고맙고 타인을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 고맙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안광이 넓어져서 고맙고 배우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많아서 고맙고 암튼 다 고맙다. 이 고마운 마음은 나의 남편이 말과 행동으로 가르쳐준 덕분이다.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글로 적어보니 달고 싶은 제목 또한 너무 많다. 하지만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 말 한마디 천냥무게로 제목을 달련다. 네, 오늘 준비한 문장은 두 문장 모두 가슴이 너무 먹먹해졌고 너무 행복해졌고 정말 이런 부부가 또 얼마나 되랴 하는 생각을 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많은 것을 배우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네,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끼게 됩니다. 네, 이 사람과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요, 인연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지거든요. 네,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는 것도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잘 가꾸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그리움.

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때가 있습니다. 용기란 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다뤄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어려움이 없이 용기를 낼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굳이 칭찬을 할 필요가 없겠죠. 지난 겨울에, 지난 여름에, 지난 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희망이 노력들이 잠시 숨어 있다고 믿으면요. 반드시 그 믿음들이 봄에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대 음악의 향기. 오늘 이 시간에는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훌륭한 공중 작곡가 전통을 잇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은요, 진정으로 사랑받는 최초의 고전주의 음악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로라우 마을에서 가난한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뚜렷한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1759년부터 1761년까지 모르친 백작의 궁정에서 일했지만 백작이 파산하면서 다른 음악가들과 마찬가지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 왕자 파울 안톤 에스터하지에게 고용이 됐습니다. 그 후 거의 평생 동안 에스터하지 조택에 머물면서 하루에 8시간씩 작곡에 매진했고 매주 열리는 오페라와 교향곡 공연 등 조택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악 활동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일과가 고되게 들리지만요, 그만큼 음악가로서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그는 교향곡 104곡, 현악 사중주 68곡, 피아노 소나타

97곡, 오페라 26곡, 오라토리오 4곡 외에 중간에 소실된 수백 편의 곡을 썼습니다. 하이든은 교향곡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교향곡은 다양한 템포의 악장 3개에서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악기와 4개 또는 5개의 관악 파트, 이탈리아 로코코 작곡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접 개발한 악기 팀파니로 진행이 됩니다. 하이든은 현악 4중주 구성을 현대화시킨 공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1 바이올린이 독주를 하는 대신 멜로디와 주요 테마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파트로 분산해서 서로 조화롭게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네, 인생의 후기에는 런던과 빈을 오가면서 지내면서 높은 완성도를 가진 오랜 세월에 걸쳐 연길이 보존될 교향곡과 현악 사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또한 동시대 음악가 중에서도 단연 재능이 뛰어난 젊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서 그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하이든은 은퇴한 후 77세에 빈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김광현 가수의 노래입니다. 장백명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변강가소의 노래입니다. 연변영빈가.

네, 이런 말이 있죠. 스스로 꿰매온 생명이 되지만 남이 꿰면 요리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일, 내가 찾아서 해야 할 일, 이렇게 일이 내 일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그대 가는 길에.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멋진 실수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임향수 가수가 부른 노래, 행복의 락원.

0: 동서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오늘에는 지난 시간에 계속하여 아장과 산의 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름에 탐할 때는 괜찮았으나 일단 자리에 앉으면 난 그림으로 된 산의 경이 생각이 났다. 아마 너무 그 생각에 골똘했던지 아장마저 산의 경에 대해 물었다. 이 일에 대해서 난 그와 말한 적이 없다. 그는 학자가 아니니 물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왕 물어보니 설명은 해주었다. 10여일이나 달포가 흐른 것 같다.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휴가를 얻고 집에 갔다가 4~5일이 지난 뒤 새 쪽빛 무명 옷을 입고 돌아온 그녀는 나를 보자 책꾸러미를 꺼내주면서 신이 나서 말하는 것이었다. 도련님, 그림 있는 삼형경이요. 내가 사왔어요.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소름이 끼쳐 얼른 일어나 받아 펼쳐보았다. 종이 꾸레미를 헤치니 자그만치 책 네 권이 들어있었는데 대강대강 책장을 펼쳐보니 사람 얼굴을 한 짐승, 머리 아홉 개가 달린 뱀 모두 있었다. 이것은 나더러 다시금 그녀에게 경의를 품게 하였다. 다른 사람이 하려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모두 해낸 것이다. 그녀에게는 확실히 위대한 신통력이 있었다. 은서를 모사른 원한은 이로써 모조리 청산이 되었다. 이 네 권의 책은 내가 처음 얻은 가장 아끼는 책이다. 책의 모양은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지금 떠오르는 모양으로 말한다면 인쇄가 아주 서투른 책이었다. 종이도 누렇고 그림도 조잡하며 지어 모두 직선으로 맞추어 동물의 눈마저 장방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보배책이었다. 들여다보노라면 그것은 분명 사람 얼굴을 한 짐승, 머리 아홉 개 달린 뱀, 다리 하나짜리 소, 주머니처럼 생긴 채강, 머리는 없고 저통이 눈이 되어 배꼽을 입으로 삼았으며 고대 병장기를 들고 춤을 추는 형청도 있었다. 그 후 나는 그림으로 된 책을 수집하는데 더욱 열성을 올렸는데 석판 인쇄로 된 이하음도, 모시 풍물 도고, 점석제 총화, 시화방도 얻어들였다. 산해경도 석판 인쇄로 된 것을 하나 더 샀는데 어느 책에나 다 그림이 있었다. 초록빛 그림에 빨간 글씨로 되어 목각으로 된 것보다 훨씬 정교로웠다. 이 책은 재작년까진 있었는데 학이행의 축소판이었다. 목각으로 된 것은 언제 잃어버렸는지는 알 순 없다. 나의 보모 장어멈이 세상을 뜬 지 언 30년이 되어간다. 난 종래 그녀의 이름이나 경력에 대해서는 모른다. 단지 그녀가 양자 하나를 두었다는 것밖에 모른다. 그녀는 아마 젊어서 과부로 된 것 같다. 후덕하고 암흑한 어머니 돼지시여, 그대 가슴에 그녀의 영혼을 길이길이 편안히 잠들게 해주소서. 1926년 3월 10일.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둘째, 반드시 시종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끊임없이 이뤄줘야 합니다. 개혁개방 40년의 실천은 우리에게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초심이고 사명이며 또한 개혁개방의 초심이고 사명이라는 계시를 줬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으로부터 오고 인민의 뿌리를 두고 인민을 복되게 하는 당으로서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당의 근본적 취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을 모든 사업의 근본적인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인민이 옹호하는가, 찬성하는가, 기뻐하는가를 정책 재정의 의거로 삼고 민심에 부응하고 민의를 존중하고 민정을 관심하고 민생에 전력해야 하며 올바른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을 제시하고 관철해 인민을 이끌어 나가는 한편 인민의 실천과 창조, 발전의 요구로부터 전진의 동력을 얻어 인민이 개혁개방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전진도상에서 우리는 시종 인민이 소망하는 아름다운 생활을 우리의 분투 목표로 삼고 당의 근본 취지를 실천하고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하며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고 인민 대

등이 실천 활동에서 반영한 염은 창조한 경험과 소유한 권리, 발휘한 역할을 존중하고 인민 대중 속에 온축된 위대한 창조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제도를 건전히 하고 민주 경로를 넓히고 민주 형식을 풍부히 하고 법치 보장을 보완해 인민이 법에 따라 광범위하고 충분하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민주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이 급히 요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문제들을 적극 해결해줘 그들이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등 제반 분야의 발전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많고 직접적이며 실제적인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전면적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촉진해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마크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견지하고 실천에 기초한 리론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개혁개방 40년의 실천은 우리에게 혁신은 개혁개방의 생명이라는 계시를 줬습니다. 실천의 발전에는 끝이 없고 사상의 해방에도 끝이 없습니다. 앵겔스는 모든 사회적 변천과 정치적 변혁의 궁극적 원인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영원한 진리와 정의에 대해 점차 심화되는 사람들의 인식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생산 방식과 교환 방식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종 리론과 실제를 결부시키고 시대의 물음, 인민의 물음에 제때 해답하며 실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구속하는 사상 혼돈을 일소하며 마크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 대중화를 끊임없이 추진해 마크스주의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전진 도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시종 마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리론,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내세우고 사상 해방과 실사 구시를 유기적으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21세기 마크스주의와 현시대 중국의 마크스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현시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역사적 책임입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주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어른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고 어른이 말을 걸어 물어보셔도 그저 예, 아니요로 단답형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모르는 문제가 생겨도 선생님께 선뜻 다가가 묻지 못했죠. 한 번은 점심시간 친구들은 모두 밖에서 뛰놀고 있는데 저만 홀로 교실에 남아 수학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분명 선생님께 여쭤보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막상 선생님께 다가가지 못한 채 홀로 끙끙거리며 골머리를 앓았죠. 교실 순회를 나오신 선생님께서 제 모습을 보고 다가오셨고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저를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배운 문제는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가르침을 마치신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딸딸한 데가 있으면 바로 물어보는 게 좋아. 너도 문제를 풀 수 있고 선생님도 내가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으니 서로 좋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딸딸한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 그 후로 선생님을 자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딸딸하다입니다. 좀 분명하지 못하고 의심스럽거나 아리송하다는 뜻인데요. 어떤 이야기나 상황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스러워서 확신하기 어려울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딸딸하다는 또 매우 뜻밖의 일을 당했거나 사태가 복잡하여 정신이 조금 흐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여 마음이 혼란스러워 정신이 산만해지는 모습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들이닥친 일로 하여 그는 딸딸해서 앉아 있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봄 휴가를 계획하던 일이 문득 떠오릅니다. 친구와 함께 산속 캠핑장을 예약하려고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 망설이지 않고 바로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마치고 상세 정보를 다시 살펴보니 주소는 모호하고 시설 설명도 빠진 부분이 많아 자꾸 딸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실제로 존재할까 하고 의심이 들어 곧바로 전화로 확인해 보니 사진과 실제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이런 딸딸한 점을 그냥 넘겼다면 소중한 봄 휴가를 망칠 뻔했습니다. 또한 번은 급히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던 길에 골목에서 갑작스레 나온 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을 해서 처음 겪는 사고여서 너무 뜻밖의 상황이라 정신이 딸딸해 한참 동안 운전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어떻게 상황에 대처해야 할지 감도 잡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딸딸하다는 우리 일상 속 불확실한 상황과 갑작스러운 일에 정신이 혼란스러운 순간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의심스러운

디지털 격차를 넘어 고개 숙인 로인이 됐는데 관련 건강 위험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대폰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로인들이 정보를 얻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사용하면 눈과 목뼈 등 부위를 손상시키고 생활 리듬을 방해하며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각 가정이 직면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자녀와 가족은 로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로인들이 야외활동, 사회구역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하거나 독서, 서예, 신체단련 등 취미를 기르는 것을 격려해 오프라인 생활을 풍부히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둘째, 자녀들은 로인의 휴대폰 설정을 도와 일부 필요하지 않는 알림 기능을 끄고 일부 바람직하지 않는 정보를 식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드려야 합니다. 부적절한 행위 경향이 있으면 반드시 개입해야 합니다. 셋째, 로인들은 하루에 휴대폰을 4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시청을 피해야 합니다. 20-20-20 법칙을 준수할 수 있는데 20분 동안 전자스크린을 사용한 후 20m 밖을 20초 이상 내다보아 눈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을 끄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화면의 밝기는 주변 조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단 시력 저하, 눈 통증, 시력 변형 등 정황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로인들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최대한 올바른 자세를 선택하고 등을 받쳐줘야 하며 목을 앞으로 내밀거나 계속 고개를 숙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휴대폰을 보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의사들조차도 당뇨 환자한테 마음 놓고 먹으라고 말한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음식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당뇨가 있으면 많은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당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어도 괜찮은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의외로 자주 언급되는 식품이 바로 치즈입니다. 네, 치즈는 달지 않은 음식일 뿐만 아니라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혈당은 주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크게 상승합니다. 치즈는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은 식품입니다. 대부분의 열량이 단백질과 지방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치즈 자체만 먹을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당뇨 관리 식단에서도 치즈가 자주 활용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춥니다. 치즈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 속도가 탄수화물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함께 섭취하면 음식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혈당 상승 속도도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이나 과일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먹을 때 치즈를 함께 곁들이면 혈당 반응이 완만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는 근육량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사용하는 중요한 조직인데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칼슘과 단백질은 피해야 합니다. 치즈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치즈는 열량이 높은 식품이기에 하루 한두 장 정도의 적당한 양이 권장됩니다. 총적으로 치즈는 당이 거의 없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0: 다만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식단 균형입니다. 치즈는 그 식단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소금물로 머리를 감으면 비듬과 탈모 문제가 개선될까요? 네, 이러한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비듬, 머리카락이 기름기, 탈모 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바, 머리를 어떻게 감으면 비듬을 제거하고 기름기를 제거하며 탈모를 방지할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뜨거운 화제입니다. 소셜 플랫폼에서는 항상 많은 네티즌들이 소금물로 머리를 감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비듬의 원인은 두피 발진, 건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비듬은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 발생하며 말라 세균이 주범입니다. 말라 세균은 성장하기 위해 유지가 필요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를 죽이기 위해서는 특정 약물이 필요하며 소금물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유지 제거의 원리는 계면 활성제의 작용을 통해 유지가 물에 더잘 溶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계면 활성제가 아니므로 유지 제거 기능이 없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호르몬, 스트레스, 생활 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소금물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금물이 모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없습니다. 소금물의 농도가 높으면 오히려 표피 손상과 모낭 손상을 일으켜 탈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금물로 머리를 감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전통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대의와 문화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3월 섬유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원길보가 2026년 제11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사위했습니다. 시안전생산위원회에서 2026년 제2차 전체 확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주 첫 야외 대규모 콘서트가 6월 12일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11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속인 왕길보는 2026년 제11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사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술, 4월 28일 중공조항정치국 회의 정신, 중공조항정치국 제25차 단체학습 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호남 장사 류양시의 한 불꽃 공장 폭발 사고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 의료 발전 경험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0: 중요지시정신 중공조항판공청 국무원판공청에서 발간한 아름다운 중국건설 성과심사 방법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연결시 농업농촌 현대화에 조력하여 2026년 향촌 전면지능 중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때 관한 실시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에서는 인민지상, 생명지상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항상 책임을 마음에 새기고 어깨에 짊어지며 행동으로 옮겨 전력을 다해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소방 안전에 중점을 두고 고층 건물, 낡은 소구역, 농수산물 시장, 양로원 등 주요 장소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여 발견 즉시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위험을 예방하고 주택과 상업이 혼합된 건물의 외식업소, 로변에 밀집된 외식상가, 그리고 자역, 학교 등 외식 소비 밀집 지역 등 주요 부위에 집중하여 전문 검사와 무작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안전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일선 사법을 시달하고 격자화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격자 전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발견, 보고, 처리의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 감독의 마지막 단계를 진정으로 개통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이해하고 참답게 관철 시달하며 의호 발전 경험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항상 정확한 정적관으로 일을 하고 성과를 이루며 지역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연결의 실제 상황.
1: 전시 각 부문은 항상 안전생산 사상 방어선을 바짝 두고 세 가지 권리와 세 가지 필수 사업 요구 사항을 엄격히 시달하며 주요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 정돈을 깊이 있게 전개함으로써 안전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폭죽 및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폭죽 및 관련 제품 전사슬 불법 및 위법 단속 전문 행동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불법 보관, 지역외 생산, 과적재 등 두드러진 위험 요소를 엄격히 단속하고 폭죽 및 관련 제품 도매 및 소매 업체가 창고 및 주변 지역의 안전 순찰을 상시화하도록 촉구해 안전 생산 사고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위험 호황 물질 안전 정돈을 철저히 하고 위험 호황 물질 분야의 불법 및 위법 단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암암리 작업장, 소규모 공장 등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건축공사 안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계 감독관리 책임을 엄격히 시달하며 건설, 설계, 시공, 감리 등각 단계의 책임을 강화하며 무면허 작업, 위반 작업 등 위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추락, 붕괴 등 안전사고를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소방 안전 위험 예방 및 통제를 철저히 하고 인원 밀집 장소를 대상으로 소방 안전 전문 정돈을 실시하며 대형 마트, 농수산물 시장, 호텔, 오락장소, 양로원, 병원, 학교, 고층 건물, 낡은 소구역 등 중점 구역에 집중해 소방 통로 막힘, 전동차 불법 주차, 전선을 창문 밖으로 늘어뜨려 충전하는 등의 위험 요소를 전면 점검해 소방 안전 방어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돌발 사건 정보 보고 절차를 도끼범하고 비상 대응 사업 기재를 정돈하며 협력 연동 및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각종 돌발 사건이 조기에 발견되고 보고되며 처리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안전 생산 방어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부시장 해문파가 회의를 사위했습니다. 시급 관련 지도 간부
0: P2기 대상, 승강기 설치 대상 및 비물 오수 분류 대상 건설 상황을 둘러보고 각 종점 대상의 계획
1: 산의 반짝임, 음악과 여행의 전설, 그룹 콘서트 연기력 소식 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연변주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야외 대규모 콘서트가 6월 12일과 13일 우리시 전민건강체육중심 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 길림성에서 최초로 승인받은 대형 야외 콘서트입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동북 지역에서 대규모 공연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가수 10팀이 초청됐습니다. 공연 시간은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백서백, 안유 등 가수들이 출연해 인생길, 뱃사람, 별빛점 등 복숭아꽃 활짝 피네 등 인기 명곡을 선보입니다. 티켓 가격은 98원에서 588원까지 다양합니다. 티켓은 5월 16일부터 모우엔 위챗 공식 미니 프로그램, 메이투안, 시우둥 더우

0: 우인 등 여러 온라인 채널에서 동시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알아본데 의하면 이번 콘서트는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의 지도 아래 시광영화 연변 문화과학기술위원회사에서 주최했는 바 이는 공연 IP의 집중 효과를 최대한 발휘해 콘서트 루이빈구를 효과적으로 관광 수요와 소비 동력으로 전환하고 공연과 문화관광의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연변의 열정과 독특한 매력을 느끼도록 하며 도시의 인지도, 평판 및 영향력을 더욱 높이려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시광영화 연변문화과학기술위원회사 리사장 한경빈은 티켓 가격을 대중적으로 정하여 누구나 좋은 음악을 듣고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저렴한 티켓 위에도 장애인, 연변기층 3.1군을 위한 무료 초청권도 마련해 실질적으로 고향에 보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연변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1: 5월 10일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8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룡정 거시안팀은 홈장에서 광서 항신과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 성적인 출발을 안겼습니다. 18분경 23분은
0: 섭씨 17.5도 안팎으로 왕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3.7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일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고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부문에서는 이번 주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각진 촌에서는 유리한 기상 조건을 활용해 농작물 파종을 신속히 완료하고 벼 육묘 육성용 비닐하우스의 온도, 습도 조절과 모판 수분 및 비료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3딤 화재 기상 등급이 비교적 높기에 도시농촌 3딤 및 초원 방화 사업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에 도시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제때의 옷차림을 조정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할 것을 주의줬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건강열차 함께할 박소원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건강선수 배워갈 김지혜 인사드립니다.
0: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묻게 되면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까?
1: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건강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습을 잘하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체가 건강해야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 친구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열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왕이 왜 노랑 천사에게 동주머니를 맡겼는지 친구들은 알고 계십니까?
2: 왜 저 노랑을 많이 피우는 친구들이

0: 에게는 병주머니를 선물로 드릴까요?
1: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0: 그래요.
1: 네, 어른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앓고 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겠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사람들 주위에 항상 병이 조금씩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을 할 테니까요.
0: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친구들의
1: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 병이 참 많겠지요.
0: 그러므로 친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1: 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장에 탈이 나기 쉴 뿐만 아니라 몸이 자라고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를 닦아야 합니다.
0: 둘째,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식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편식을 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몸이 잘 자라지도 않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들이 매일 전해오는 정보들입니다.
2: 셋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대학생 8명에게 6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만 누워있게 했지요.
1: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기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병을 이기는 능력이 40%나 약해져 있었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병을 이기는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운동은 심장과 폐를 강하게 하고 비만을 막아주고 또 힘도 길러주며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시켜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친구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내일부터라도 당장 운동 시작하는 거 어떠 할까요?
2: 넷째,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피로를 덜어주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눈이 나빠지고 피로감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1: 네,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양쪽 손으로 책을 세워서 눈과 책 사이의 거리가 30cm 정도
2: 다섯째,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병균이 와글와글합니다. 크기는 사람보다...

0: 친구들, 식생활을 바르게 고쳐보는 거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마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식생활, 그런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더 알아볼까요? 어린이 식생활 이러면 위험해요.
0: 네, 영양균형을 무너뜨리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0: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여러 원재료를 먹기 쉽게 가공을 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요리하기도 편하고 보관도 오래 할수 있는 것입니다.
1: 가공식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이 균형 있게 바로 담겨 있지 않거나 맛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예요. 라면만 해도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0: 친구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나쁜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1: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 살피기.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영양 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영양소의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0: 그래요, 친구들. 열량,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입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1: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 식품에 얼마나 만큼 들어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건데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잊지 말고 살펴봐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자신에게 알맞은 식품을 고르는 첫 걸음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 듣고 계속해서 영양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렴동훈 친구가 불러드립니다.

0: 따스함을 주고받는 하루하루가 되길 희망하면서 건강열차 마감 장식하렵니다.
1: 서로에게 사랑이 말, 위로의 말, 칭찬이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한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0: 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서원이와 지혜, 수진이, 그리고 변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2: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신용 기반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귀두성 귀양시와 산서성 장치시가 학습과 조사, 개진을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여러 선행 지표가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한 회복세를 반영했습니다.
0: 우리나라가 15분 생활권을 다그쳐 구축하고 있습니다.
1: 보도용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석금형 정석위는 기반시설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신용기반시설 건설을 적절하게 앞서 배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 각지는 발전 기회를 선점하고 체계적인 배치를 가속화하며 신용기반시설 건설에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불과 몇 밀리초 만에 국내 60% 이상 도시를 동시에 하나의 연산력 클러스터에 접속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상해 데이터는 빠른 속도로 산과 바다를 넘어 퀴즈로 직통하며 광동과 감숙은 공간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한 차례 지역 간 연산력 자원 조성을 완성합니다. 전국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는 사통 5달의 구도를 형성했으며 신용의 기반시설은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신용기반시설 발전을 깊이 중시하는 습금형 종속위는 신용기반시설 체계 구축에 대해 전반적 계획을 세우고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국가안전소의 요소한 기반시설을 적정 수순으로 앞서 배치하고 집약적이고 고효율적이며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며 지능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하고 믿음직한 현대화 기반시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국, 디지털 중국, 교통 강국, 에너지 강국 등에 대해 일련의 구체적 배치를 하고 고속 초연결, 천지 일체화, 클라우드 네트워크 융합, 지능민첩, 친환경 조탄소, 안전 자수적 통제의 지능형 종합성 디지털 정보 기반 시설을 다그쳐 건설할 것을 강조해 신시대 신용의 기반 시설 발전을 위해 사상적 지침과 근본적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 요강은 신용의 기반시설을 적정 수순으로 앞서 건설하며 산업고도화, 디지털 스마트화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용기반시설 건설과 배치, 집약적이고 고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기가비트 광대역 규모화 배치, 10기가비트 광대역 건설과 발전을 심화하는 한편 다차원 연산력 시설 체계와 전국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 우주 기반 시설을 보완하며 저궤도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의 각지는 신용기반시설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련의 중점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되고 집중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전면 승격하고 디지털 대동맥의 질적 제고와 용량 확장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전국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총수는 495만 8천 개에 달하고 86개 도시에서 10기가비트 광대역 시범 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5세대 이동통신 A는 이미 330개 도시에 보급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우리나라는 100만 개 고속, 수동, 광네트워크 단말을 건설하는 동시에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연구와 개발, 표준 재성과 응용 검증을 강화하며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앞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기반 시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연산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습니다. 상해 리망 신구에서 해저 데이터 센터와 해상 풍력 발전소를 직접 연결했습니다. 해저 데이터 센터는 바닷물을 이용해 자연 냉각을 실현하고 해상 풍력 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풍을 전력으로 전력을 연산력으로 전환하는 모식을 통해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친환경 전력이 95%를 초과했습니다. 올 3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지능 연산력 규모가 초당 18,820경회에 달하면서 연산력 자원 공급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최근 2년간 연산력 중추를 둘러싸고 건설한 초고속 연산력 대통로가 70개를 웃돕니다. 동부데이터 서부처리 프로젝트의 8대 국가 중추에 지능 연산력 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80%를 초과했습니다. 현재 다차원 1차와 연산력 네트워크 배치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지 일체화 정보 네트워크가 빠르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웅안신구에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저궤도 광대학 통신위성이 발사 전 마지막 조정의 한상입니다. 올해 나라에서는 또 위성통신 항법 원 강력한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0: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귀주성 귀양시 산서성 장치시는 학습과 조사 개진을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와 정돈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실무적 조치로 학습 교양이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진행되도록 추진했습니다. 귀주성 귀양시는 학습과 터득에 공을 들이고 학습을 통해 실무를 촉진하는 한편 실제적 방법을 강구하고 실효성을 추구했습니다. 귀양시는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기업, 지역사회, 향진에 심입해 방문과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했습니다. 시민 정무사항 처리 효율과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귀양시는 공안, 민정, 자연자원 등 여러 부문과의 협업, 데이터 공유를 강화했습니다. 회사 등록 변경을 포함한 216가지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신청 서류 취급 시간과 시민들의 대기 시간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현재 귀양현 처급 이상 지도부가 조사 처리한 문제는 2개로 1,400여 가지에 달합니다. 한편 조사 처리 문제 명세서와 정돈 명세를 건립했습니다. 산서성 장치시는 각급 지도 간부를 조직해 기층 조사 연구를 전개합니다.

0: 하고 이겐함 1234호선 하등 경로를 통해서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어택호원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 3천여 가구가 밀집하다 보니 주차가 어렵고 충전시설이 적은 등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학습교양 과정에 현지의 관리서비스센터, 지역사회 등 부문은 주민집을 방문하고 조율사업을 전개해 며칠 사이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10여 개 추가 설치했습니다. 학습교양을 전개한 이래 장치 씨는 대중이 봉착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하는 대로 개진하면서 단지 소형 개소, 농촌 급수 등 일련의 민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 국가정보센터가 5월 10일 발표한 선행 지표에 따르면 4월 1일 일련의 거시적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우리나라 여러 경제 분야에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우리나라 투자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이 협력하여 자본의 신규 산업 분야로 빠르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중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분야의 투자 규모가 동기 대비 175.2% 증가했습니다. 데이터, 연산력, 네트워크 등 분야의 기반시설 프로젝트 락찰 금액이 동기 대비 61.7% 늘었습니다. 기업의 혁신 활력도 빠르게 방출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신흥 산업 관련 특허 건수가 1.4분기보다 10.6%포인트 증가하면서 신기술 성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질 생산력의 육성과 확대, 산업 구조의 첨단화에 강력한 지탱력을 제공했습니다. 소비 시장 역시 규모 확대와 구조 최적화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 빅데이터에 따르면 4월 오프라인 소비 결제액이 동기 대비 1.7% 증가하고 상품 소비는 2.7% 늘었습니다. 그중 전자제품, 생활 잡화류의 성장세가 비교적 뚜렷합니다.
0: 국가량식 물자비축국에 따르면 2025년도 가을 곡물 수매 시즌을 순조롭게 마감한 가운데 신기술과 신장비가 국가 식량 창고의 안전장벽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도 가을 곡물 수매량은 3억 3,800만 톤, 최근 연간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매 진척이 빠르고 거래가 활발했으며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하남, 호남, 흑룡강 세개 성은 최저 수매 가격 대응안을 가동하고 중만숙뼈 418만 톤을 수매했습니다. 현재 지능형 기술이 곡물 입고에서 저장까지 전 과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절강성 인화 식량 창고 대온화 부두 작업구는 곡물 흡입기, 승강기, 유압 회전판 기계를 동원해 곡물 하역과 운반 과정에서 랑비나 먼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작업을 마친 후 지능형 장비를 통해 전방위적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친환경 지능화를 실현하고 곡물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건설한 저온 창고와 준저온 창고의 용량은 2억 2천만 톤에 달하며 친환경 곡물 저장 기술 체계는 지속적으로 완비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른게 저장 비축 기업이 통합 응용 시험 사업을 진행해 과학적 곡물 저장을 분산된 응용에서 체계적 통합으로 전환했습니다.
1: 올들어 우리나라에서 15분 생활권 건설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각지는 인정이 넘치고 접근성이 강한 지역사회의 서비스 공간을 형성해 시민들이 집 앞에서 량질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15분 생활권 시범 지역은 양로 서비스 센터와 요가, 보육시설 갱신 사업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하남성 합벽시는 15분 양로서비스권을 다그쳐 구축하고 많은 지역사회 건강보건소는 시급, 현급 병원 전문의와 연계해 로인들이 집 근처에서 량질 의료사원과 개인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거북성 의창시는 15분 생활권은 어린이 친화형 공간을 가도는 이를 바탕으로 생활 편의시설을 종일 보완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건설한 편민 생활권은 8,132개, 지역 사회 주민 수는 1억 6,800만 명입니다. 203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지구급 이상 도시의 주요 구역과 여건을 갖춘 현성 지역 사회의 15분 생활권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0: 국가질병예방통제국에 따르면 국가 면역체계에 포함된 HPV 백신 무료 접종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서 질서 있게 추진되고

0: 있습니다. 올 4월 말까지 전국에서 13세 이하가 무료 접종한 HPV 백신은 2,750만 회분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인 HPV 백신은 자궁, 경부암 발병을 최소 70% 이상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HPV 백신을 국가 면역 계획에 편입시키고 올 2월부터 접종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시했습니다. 각지는 실시간 조정과 공급 관리를 통해 백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향진보건소와 지역사회보건봉사센터는 주말에도 백신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기층접종진료소는 연장접종, 학교, 특별접종 등 서비스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예방접종 등 온라인 예약, 접종 안내 제도를 보급해 디지털 수단으로 절차를 간소하고 접종 효율을 높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전 생명주기 백신 방호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면역 기획 정책을 최적화하고 조정해 정령기 아동의 국가 면역 백신 접종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했습니다. 홍역, 풍진, 유행성 뇌수, 막염, 을형 뇌막염, A형 간염 등 백신 예방 대상 전염병 발병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신생아 파상풍 제거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1: 중국 과학원 심해과학연구소가 주도한 글로벌 심해 탐사 프로젝트가 5월 10일 태평양 횡단 과학 탐사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탐사선은 광주무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탐사에서 탐사선 탐색 1호는 분투사 호 유인 잠수정을 탑재하고 사마에서 출항해 156일간 총 4만 킬로미터를 항행했습니다. 중국, 칠레 등 6개 국가에서 온 83명 과학연구원이 아타카마 해구와 모소 해구를 둘러싸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8,000m 깊이의 해저에서 광합성에 의존하지 않은 생명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남반구에서 가장 깊은 화학 에너지 생태계로 기록됩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심해 사자 오류를 포함한 풍반 생물 군집을 기록했으며 그중 대부분이 신종 생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 역사적 강진과 관련된 단층 지질 구조도 발견해 관련 학술 연구에 현장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탐사 기간 분투자호가 진행한 잠수는 63회에 달하며 그중 50회는 잠수 깊이가 6,000m를 넘었습니다. 잠수 작업을 통해 대량의 생물 지질 표본과 수중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심해 첨단 과학 연구, 자원 탐사, 환경 보호의 중요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2026년 인력자원시장 질서정리정돈특별행동을 전개했습니다. 고용사기 현상을 집중 단속하는 과정에 각지는 초빙 명목으로 구직자들을 이유로 교육에 이끌어들이는 현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허위고용 현상을 정돈하는 한편 노무 파견과 고용을 규범하고 법에 따라 각종 고용 차별시 행위를 시정하고 근로자들의 공정한 취업 권익을 수호했습니다.
1: 교육부 등 9개 부문이 5월 10일 2026년 직업교육 주간 행사를 가동했습니다. 행사 기간 직업교육 개혁, 기술인재 양성, 산업과 교육의 융합 등을 주제로 전국성 행사 14가지, 산업특색 행사 120가지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은 영광스럽고 기능은 소중하며 창조는 위대하다는 시대적 분위기를 형성할 것입니다.
0: 북경 시간으로 10일 새벽 2026 런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중국 팀이 3대 0으로 일본 팀을 꺾고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자 단체전 11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 앞서 진행한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중국 팀은 불리한 국면을 돌려세우고 3대 2로 일본 팀을 역전하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단체전 7연승을 달성했습니다.
1: 5월 10일 2026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에너지 전달 국내 첫 행사가 복근 복정에서 열렸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대표는 100차 제작 전반 과정에 깊이 참여하면서 인간의 생산 생활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종합 능력을 훈련하고 검증했습니다. 국내 여러 지역에서 단계별로 진행할 에너지 전달 활동은 산업 고도화에 일조하게 됩니다.
0: 5월 9일 저녁 2026 국제청춘시회 중국아랍국가특별전이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13개 아랍국가에서 온 젊은 시인들이 중국 시인들과 함께 시를 통해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또 심수, 북경 등지에서 문화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1: 올해는 중국 흰 돌고래 보호 10개년 행동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흰 돌고래 개체수는 6천여 마리이며 그중 중국 역내에 5천 마리가 분포되었습니다. 한편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흰 돌고래 핵심 분포 지역을 비롯해 흰 돌고래 자연보호구역 7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서식 생태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0: 이란 매체가 10일 전한 데 따르면 이란은 전쟁을 끝낼 때 관한 미국의 최신 제안에 대해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공식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이란은 관변 측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에는 호르무즈 해협, 이란 핵계획,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파키스탄은 이란의 답변을 접수한 후 즉시 미국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부 사령부는 10일 미군 군함 20척 이상이 이란을 상대로 한 해상 봉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 미군은 상선 일신 한 척의 항로 변경을 요구했고 선박 4척이 봉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항해 능력을 상실했다고 표했습니다. 한 이스라엘의 관원이 10일 저녁 전한 일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통화했습니다. 쌍방의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 해역에 군함을 증파할 계획인 프랑스와 영국에 대해서 이란 외무차관이 10일 항행보호를 명분으로 여기에 군사를 배치하는 것은 위기를 격화시키고 중요한 수로를 군사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만이 관련 해협의 안전을 보상할 수 있으며 이란은 그 어떤 국가의 간섭도 허용하신다고 표했습니다. 케냐를 방문하고 있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 배치를 종례로 고려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1: 러시아 국방부가 10일 전한 데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무장부대가 러시아군 진지에 676회에 달하는 포격을 가하고 6,331회에 달하는 드론 공격을 진행했으며 러시아군 진지에 8차례 공세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군사행동군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휴전 위반 행위는 16,071건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휴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러시아는 대등하게 보복성 타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10일 전한 데 따르면 지난 이틀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는 150회에 달하고 포격은 수백 회, 공격용 드론 공격은 만 회에 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는 러시아군이 휴전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크라이나 모든 부대는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날 저녁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대우조성 본부가 전쟁포로 1,000명의 교환 명단을 러시아에 넘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 교환에서 미국이 중재 역할을 했다며 미국이 행동을 적극적으로 리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종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 러시아 국경 지역 산업 협력의 새 지평열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내몽을 자치고 만주리 동산구에서 러시아 외바이칼 국경 지역 이르꾸즈크주에 이르기까지 곡물, 목재, 광물을 가득 실은 국제 열차가 쉼없이 오가고 관광객들의 양방향 이동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국경 지역의 산업 협력은 곡물 가공, 목재 생산, 문화 관광 교류 등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식량 수송이 황금알을 나는 거위가 되고 있습니다. 만주리 흠풍 식량 식용유 공급 요한 회사의 작업장에서는 원료 곡물의 향기가 진동하고 전자동 생산 라인은 현재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아마씨, 귀리 등은 탈피, 압착, 분쇄 등 절차를 거쳐 고품질 식용유와 잡곡으로 변신해 전국 각지로 발송됩니다. 흠풍 식량 식용유 공업 요한 회사의 양지경 부사장은 2024년 만주리 철도 동상군에 중국 러시아 국경민 상호무역구가 본관 운영되면서 국경민 상호무역 플러스 모델로 러시아 농산물을 대거 수입해 원자재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생산액과 리온도 뚜렷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기업의 러시아 농산물 수입량은 기존의 약 7,400톤에서 약 19,00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만주리 중국 러시아 상호무역구 경제발전국 직원 대흥동 씨는 국경 지역 주민은 하루에 8,000원 상당의 상호무역 면세 한도를 노릴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업이 국경민 합작사를 통해 국경민들이 상호무역 경로로 수입한 농산물을 매입하면 구매 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국경민들이 집 앞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해 윈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국 식량무역은 한결도 편리해진 러시아의 중추를 떠나 운운할 수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신륭로 식량회랑의 대표 시설인 외바이칼 식량저장수송기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이중궤도 선로를 갖춰 효율적인 식량 환적과 발송이 가능합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해 곡물 재배와 가공, 수출입 무역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논밭에서 자급자족 해조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환의 흐름을 발빠르게 따르고 있다며 그동안의 기업 성장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전왕 모급은 2010년 작은 작업장으로 시작해 현재 4만 7천 평방미터 규모의 공장 부지와 60여 명 직원을 보유한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사는 목조주택, 생물질 과립, 원목 마루 등 여러 생산 라인을 갖췄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왕모급은 생방송 판매, 문화관광 상품 맞춤 제작 등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리법은 러시아 하바롭스크, 외바이칼 등 국경 지역의 주력 산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목재 산업 협력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시포프 장관은 외바이칼 지역은 러시아의 대중국 목재 제품 주요 공급지 중 하나로 중국 기업들이 합작 방식을 통해 목재 벌채와 가공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왕모급의 왕위 사정에 따르면 회사는 러시아의 우수한 목재를 사용해 무포름 알데히드 순수 원목 목조주택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생태 장기 재료형 관광과 야외 레저 장면에 초점을 두고 관광시장 수요에 정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목조업자들과 협력해 관광지를 건설하는 등 목재 가공 플러스 문화 관광 체험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목 판매에서 완제품 판매로 조가공에서 종밀 제조로 중국 러시아 목재 산업 협력은 만주리 동산구를 중심으로 수입, 가공, 제조, 판매를 아우르는 직접 산업단지를 점차 형성하며 목재의 가치를 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역 협력으로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상호 무비자 정책은 다국 문화 관광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러시아 외바이칼 지역과 접경한 내몽골 훌룸 부이르시는 2025년 5월 만리 차도의 흔적을 찾아서 대러시아 다국 관광 코스를 선보였습니다. 중국 러시아 다국 수학 여행의 인기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정월 군행 등 특색 행사는 양국 문화 교류의 눈부신 명암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화 관광 자원 또한 매력적입니다. 이르쿠츠 크주 주지사 이고리 오브제프는 지난해 약 4만 명의 중국 국민이 이르쿠츠크를 방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지사에 따르면 2026년 러시아 연방 정부는 이르쿠츠크 바이칼스크시의 관광 휴양형 특별 경제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입주 기업은 세제, 기반 시설 등의 5대 정책을 노릴 수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타 이르쿠츠크의 일부 식당에서는 타이가 숲, 시베리아 특색 음식을 선보이고 외발칼 국경지역 이르쿠츠크주의 일부 재벌 기업들은 산업 관광을 적극 개발하며 공장 견학 플러스 쇼핑 소비의 일체형 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산 협력 또한 중국 러시아 산업 융합의 중요한 지향점입니다. 꼬부제부 주지사는 이르쿠츠크주는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채굴 기업들이 중국 파트너와 협력해 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고급 제조업을 발전시키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0: 밝혔습니다. 거부 제보 조지사는 앞으로 식용유 생수동 제품의 대중국 공급을 확대해 협력 영역을 더 넓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러시아 국경지역 산업협력의 새 지평을 열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心中波动。
1: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내외초점문제와중요한사건사변에대한자상한보도와설명을해드리는심층보도시간입니다이시간제를맡은한강입니다먼저학습시간을보내드리고분석과설명시간에는란창호유람선창가에안겨놓은옛철도연선의풍경에대해말씀드립니다그리고뉴스추적시간에는에너지위기의먹장구름이들이운필리핀에대해말씀드립니다여러분들의청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宇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개방과 포용, 협력과 상생을 견지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자. 2021년 10월 30일. 이 글은 습근평이 주요 20개국 지도자 제16차 정상회의 제1단계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조류를 강화하여 경기 회복을 촉진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복잡하고도 심오하므로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내놓고 표본 동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거시적 경제 정책에 대한 조류를 강화하고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요 경제체들은 책임적인 거시적 경제 정책을 실행하여 자국의 조치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환율이 파동하고 부채가 고공행진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도상국에까지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계 경제 및 금융체계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운행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여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계와 규칙을 보완하고 관련 거버넌스 적자를 메워야 합니다. 제16차 국제통화기금 쿼터 일반 검토가 기한 내에 완수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금융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은 국제개발협회가 제20차 증자협상을 앞당겨 가동하여 관련 투표권 개혁 방안이 국제경제구도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담론권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국제통화기금이 6,500억 달러의

0: 특별 인출권을 추가 발행하는 것을 환영하며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여 세계 경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측은 산업 사슬 및 공급 사슬의 회복 탄력성과 안정성에 관한 국제 포럼 개최를 제안하며 주요 20개국 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기반시설 건설은 경제 성장을 견인한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비롯하여 여러 창의를 제시하고 실천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과 개방, 록색, 청렴의 리념을 고수하면서 고표준, 민생개선, 지속가능 목표를 적극 달성함으로써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진하는 데서 보다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셋째, 광익성과 포용성을 견지하며 공동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전 세계, 특히 개발 도상국에 복합적인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8억 명에 육박하고 유엔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실행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민 중심을 견지하고 글로벌 발전의 공평성, 효과성, 포용성을 향상시켜 어느 한 나라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난창호 유람선 창가에 안겨오는 옛 철도 연선의 풍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올해는 중국과 라오스 수교 65주년입니다. 중국 곤명과 라오스 비엔티안 구간 중국 라오스 철도 국제열차편이 운영을 진행한 지도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4월 13일에 운영을 시작한 후 중국 라오스 철도 국제열차편이 운행한 열차편 수는 6개로 3,190여 편, 그리고 발송한 여객은 연인수로 8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이 중에는 120개 나라와 지역의 다국 간 여객도 포함됩니다. 일전에 탐방팀은 난창호 열차를 타고 총 길이가 1,035km에 달하는 다국 간 철도를 따라 중국 라오스 간 황금 대통로와 연선 지역의 발전을 알아봤습니다. 오전 10시 55분 난창호 열차가 곤명역을 서서히 떠났습니다. 열차 객실은 중외 관광팀 비즈니스 인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해 여사 한지영은 국경 간 절차가 특히 편리하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흥분했습니다. 그의 일정표에는 권명과 보이, 시수왕반나, 그리고 라오스의 랑블라방, 반둥 등 인기 도시가 들어있었습니다. 한지영은 예전에는 출국하기가 매우 번거로웠다면 지금은 한순간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오스 우동체주에서 온 마니사는 유학생입니다. 마니사의 고향은 라오스 북부 산악지대입니다. 마니사는 예전에 중국에 유학하려면 여러 차례 환승하고 산길에서 10여 시간 동안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국경 간 열차가 고향을 지나고 권명에서 고향까지는 아주 편안하고 바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 국제료객 열차편 라오스 국적 사장인 올해 25세의 구어 몰리는 3년 동안 승객들의 왕래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고몰리는 열차를 처음 개통했을 때 승객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방학을 맞아 귀국하는 유학생, 라오스를 오가는 중국 관광팀이 늘고 있어 차에서 익숙한 얼굴을 자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올해 32세인 라오스 주민 술린다도 다국적 관광이 사치품에서 일용품으로 변하고 있음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술린다는 한두 달 간격으로 중국 라오스 철도 열차를 타고 중국의 경홍 등지에 놀러 간다며 기차에서 친척과 친구들을 가끔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내 중국 라오스 열차를 이용한 다국간 여객이 연인수로 80만 명을 넘었으며 연선 관광지, 호텔, 욕식 등 산업 소비를 35%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올해 5일 연휴 기간 중국 라오스 철도가 발송한 다국간 여객은 동기 대비 20.9% 증가한 연인수로 9천 명이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는 관계뿐만 아니라 발전 기회도 가져다줬습니다. 람블랑방에서 토지를 임대해 고무를 재배하는 과정에 중국 기업은 현지 주민 2천여 명을 고용했는데 이들의 인당 월 수입이 인민폐로 3천원에 달했습니다. 철도 연선에서 고구마 가루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랑블라방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민이 온 마음량을 웃돌았고 해마다 창출한 수입이 인민폐로 인당 8천원에 달합니다. 출입국 수속을 두고 탐방팀은 현지에서 통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권명에서 출발한 열차는 보이와 시수왕반나를 거쳐 오후에 중국 라오스 철도 중국 구간의 마지막 역인 20분 만에 마딩역에 도착했습니다. 열차에서 내리고 수속을 받고 통관하는 등 전반 과정이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현재 중국과 라오스 양국은 더욱 편리한 통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입국 검문과 중국의 출국 검문을 중국 마감역에서 통합하고 중국의 입국 검문과 라오스의 출국 검문을 라오스 마딩역에서 집중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마감 출입국 변방 검문소 관련 책임자 맹도에 따르면 앞으로 여객들이 중국 라오스 철도를 이용해 출입국할 경우 같은 역에서 한 번만 승하차하면 중국 라오스 양국 변방 검문과 세관의 사중 검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어둠이 깃드는 가운데 열차가 종착역인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비엔티안 남역 영업홀에서 탐방팀은 운지합통과학기술회사 책임자 장아봉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방금 프린터를 한 화물 발송 주문서를 손에 쥔 장아봉은 유가가 오른 후 도로 운송을 이용하면 컨테이너당 화물 운송 요금이 인민폐로 2만 원이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6천 원밖에 안 된다며

이것이 진정한 혜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하봉에 따르면 예전에 회사는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카사바 가루, 철광석 등을 운송했으며 중국 라오스 철도를 개통한 후 화물 발송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현재 운송량이 이미 3년 전에 3배에 달했습니다. 근간의 회사는 염화 칼륨, 한약재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비엔티안 남역 환적장은 등불이 대낮처럼 밝혀져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가지런히 쌓여있는 가운데 표준레일과 메터레일의 컨테이너 환적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가장 큰 철도 화물 운송 중추인 비엔티안 남역은 라오스 타이 메콩강 변경에서 7km 떨어졌으며 중국 라오스 타이 철도를 서로 연결하는 중추역입니다. 2022년 7월 1일 개통한 후 지금까지 남역에서 환적한 컨테이너는 누계로 2만 9천 개, 물동량은 32만 6천 톤에 달합니다. 남부와 북부를 연결한 철도를 통해 라오스는 내륙국에서 육지 련동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중국 라오스 철도 다국 간 화물열차의 일일 운행량은 이미 개통 초기 두 편에서 최고 23편으로 늘었으며 올 1-4분기 다국 간 화물 운송량은 이미 150만 톤을 초과했습니다. 일부 중국 소비자들은 올 들어 두리안 가격이 일반 소비에 어울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배후에는 두리안이 증산한 원인도 있겠지만 중국 라오스 철도 난창강 메콩강 쾌속선 국제조원열차의 공로도 있습니다. 타이 두리안을 가득 실은 중국 라오스 철도 난창강 메콩강 쾌속선 국제조원열차가 곤면까지 직통하는데 26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어 도로 합동운송을 통해 48시간이면 상해와 항주 등 국내 30여 개 도시에 보내죠. 그저께 나무에 달린 과일이 오늘은 중국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섭씨 13도를 유지하는 쾌속선 국제조원열차는 신선도 유지 기술을 도입하고 항구는 생산 제품에 대해 입장과 검문, 검험과 검역을 우선시합니다. 맹답세관 철도통상구 감독관리과 과원 리제는 철도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냉동 화물을 위해 무상의 통로를 개척함으로써 화물열차가 도착하면 즉시 검사와 검역을 진행한 후 통과시키는 것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두리안 등 화물 통관 시간은 당초에 40시간에서 5시간 이내로 압축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2026년 난창강 메콩강 쾌속선 국제조원열차는 평상시 매일 2편에서 성수기 매일 6편으로 증가했습니다. 4월 26일까지 중국 라오스 철도를 통해 수입한 두리안은 동기 대비 94.2% 증가한 5만 300톤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중국 라오스 철도의 열대 과일 운송량이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2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아내와 손녀와 차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토코시리오는 육아가 지소사 리윤 공간이 크게 줄었다며 매일 12시간 넘게 영업해도 수입이 3달러 남짓하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이 같은 수입은 집세와 전기료를 지불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인 보라카이에서 가이드 마이클 안드라드는 일당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이 10% 더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편적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유람선의 경우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놀이 가격을 직접 끌어올렸습니다. 관객들은 소비할 때 이전보다 더 신중해졌고 따라서 가이드 수입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급등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여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필리핀의 화학비료 가격이 이미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농업부는 벼 수확철에 쌀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적잖은 필리핀 기업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원자재 공급의 차질로 제품 생산과 운수가 영향을 받으면서 적지 않은 제품을 제때에 넘기지 못해 주문이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공업연합회 회장 엘리자베스 리는 현재 제조업체가 이중 압력을 받는 심각한 국면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료와 전력, 물류, 수입 중간품과 원자재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한편 통화 팽창이 주민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시장 수요가 따라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리에 따르면 현재 외부 충격과 공급망 중단이 지속되면서 필리핀 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기적 충격이 최종 지역 기업의 비용과 비즈니스 신뢰성 그리고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필리핀의 관변 측수치에 따르면 올 3월 필리핀 역내 통화율이 4.1%에서 4월에 7.2%로 급등했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필리핀의 평균 통화율은 3.9%였습니다. 2025년 4월 필리핀의 통화율이 1.4%에 그쳤었습니다. 시장 자문기구인 협동시장연구와 전략자문이 진행한 민심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인 중 44%가 올 4월에 경제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미래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김설아입니다.
0: 오늘은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소중한 기여를 기리고 경배하는 간호사들의 명절입니다. 묵묵히 힘을 다해 일하시는 모든 간호사들의 수고와 아낌없는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1: 네, 상처 입은 곳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손길, 아픈 마음을 다독여주는
2: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2: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0: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중의병원 연길시 중의병원 백연 간호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오늘은 이 간호사의 헌신적인 로고, 아낌없는 봉사와 따뜻한 인품을 받들어
3: 제니까 올 때는 이 간호사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직업이네 하고
4: 그때는 괜찮은 직업이 그거대보다 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 이거 할 수 있겠는가 아 그런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비록하게 네. 그렇게 됐습니다.
2: 네, 네, 그래요. 어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연변병원에서 1년간 실습과 정규 근무를 통해 학교에서 배운 그 리론과 현실의 벽을 또 만나기도 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또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4: 예, 학교 이렇게 대학교에서 선생님도 이렇게 우리가 말한 건 이 허리 이 허사 간호사 돼서 이렇게 누기 려해 해봤는가
3: 네.
4: 이제 실습하면 이 이로 힘들다고 그 말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3: 네.
4: 예, 그래 저는 실습은 연태에서 연태 유황팀 그 병원에서 했습니다.
2: 네.
4: 그 병원에는 이렇게 많이 크고
2: 네.
4: 그다음에 중환자도 많고 예, 실습할 때 그전에는 이 허사 이 직업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3: 네.
4: 직접 실습해 보니까 생각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는 그 리론은 배웠지만
3: 네.
4: 이게 실제로 또 임상에서 보니까 이 환자 실제로 이렇게 따라가지고 또 배운 것과 또 다르습니다.
3: 네, 다르죠.
4: 예, 그래
3: 네.
4: 그때도 많이 당황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이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또 그다음 다른 호사과도 이렇게 소통할 때 또 이건 또 사회생활을 못 해보니까
3: 네.
4: 그것도 또 예, 많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예.
3: 네.
4: 그리고 또 필요해서 연변병원 이렇게 취직하게 되고
3: 네.
4: 예, 그때 보니까 또 실습할 때가 또 다를 때다. 실습할 때는 또 선생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그러니까
3: 네.
4: 예, 그때는 또 책임감은 그렇게
3: 기대는 마음이 있었겠죠.
4: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어두는 둘이하고 그러니까
3: 네.
4: 예, 많이 책임감 그거는 더 큰 것 같고
3: 그렇죠. 그 책임감이 막중하죠.
4: 예, 그럴 때는 아, 이 허사 직업이 이렇구나. 그때부터 알았어요.
3: 네.
4: 예, 예.
3: 그래요.
4: 예.
3: 연변병원에서 그러니까 2년 남짓 근무를 하셨나요?
4: 예, 맞습니다.
3: 네.
4: 또 부모가는 이렇게 제 진심을 생각을 말해줬다면
3: 네.
4: 내 생각이 어떻고 이렇게 2년 동안 또 여기서 하고 근데 나는 아직 젊으니까
3: 네.
4: 다른 일을 할 생각도 있고
3: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싶었습니까? 병원 일을 접고
4: 그럴 때는 너무 딱 정하게 딱 뭐 하단 그거는 없었습니다.
3: 네.
4: 그럴 때는 또 다른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공부 더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먼저 사직하고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먼저 예.
3: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4: 힘든 일은
3: 네, 체적으로 좀 힘들고.
4: 예, 근데 눈이 딱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아니고
3: 네.
4: 그냥 이 필요해가지고 거장 사회 나오니까
3: 네.
4: 그 생각보다 좀 다르고 네, 그리고 도대체 한 평생 이 일을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겠는지
3: 네.
4: 몰라가지고
3: 네.
4: 예, 그래서 부모님과 이렇게 말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모는 네, 이렇게 말

0: 우크랜나를용지지받아들여주셨나봐요
1: 예예한마디도아니왜포기하는가그말한마디도안
0: 네
1: 그냥니후에아이아아이함된다고그냥 、네、 나를이렇게뭐하나지지해주겠다고말씀했어요
0: 딸의결정에무조건지지를하셨네요
1: 무조건지지를해주겠다고、네、그랬습니다
0: 그러다가또다른병원에가셨습니까그럼
1: 아이그리고그러니까
0: 얼마동안휴식하셨어요
1: 한달
0: 아
1: 네,
0: 네, 네
1: 한달가고그냥동의원에
0: 네, 네병원을옮기셨네요그러니까
1: 네,
0: 네근데이기존병원에서의경험과는다른환경인연변중의병원에서근무를하시게된뭐어떤계기라도있으셨어요
1: 네그냥그그러니까사직하고아병원에서아그집에서이렇게쉴때、
2: 네、
1: 아도대체앞으로 어느방향으로가겠는가、네、 고민할때그연변중원에서이허사모집한다고、네、 소식이들었습니다
2: 네,
1: 네그래그때는대학교때우리그
0: 면접을보셨고요
1: 네, 네그다음에중원에서일을하게됐습니다
0: 네, 네, 네
1: 그다음에또일을
2: 네요바쁜일상속에서도배움을게을리하지않고연구생공부를이제준비하셨
1: 다라고그래드라마
2: 네
1: 그래서두개다준비하면이래뭐결론어떤지간후에아이한다고
0: 그렇죠
1: 네그래서、네、 옆에서나를지지해주고그러니까나시험두개다준비하고
0: 결국은남편분께서용기를주셨네요정말뭐길고짧은것은뭐대조를해봐야하니까
2: 네
0: 중요한두가지시험을한꺼번에다합격을해서네주사실간호장으로사업을시작하면서연구생공부도겸해서하게됐잖아요네두가지모두잘하려하니까여간쉽지만은않으셨을것같네요두가지역할을모두소화를하며겪었던가장큰어려움은무엇이고또어떻게일과학업의균형을맞췄습니까
1: 그입학할때는연구생그거저해놓은그코로나때문에우리신상에서수업했습니다
0: 네, 네
1: 그래보니까나이출근하면서리일을하면서리또신상이수업을하니까나
0: 네,
1: 네어떤때는이과실에이런급한상황이있을때는또、네、 이수업을중단하고또가서그과실에그일을처리하고또와서수업하고
2: 네,
1: 예그거는좀어렵고예
2: 네
1: 그거하다보니까예상발하고그래보니까나예좀많이힘들것같습니다
2: 네,
1: 예그래그또여기서특별히우리병원의허리부어주임이감사하게됩니다
2: 예, 네
1: 예나를많이지지해가지고기회있으니까나이연구생공부도하게되고
0: 네,
1: 예그참이연구생이필요하기도보회도못쓰니
2: 그렇죠쉽지않죠
1: 네, 네그리고또과실에그허사들이또나를많이지시하고도와주니까
0: 네 네, 네
1: 이렇게좋은상황이있는것같습니다
2: 네, 네, 네그래요이렇게주위에또동료들도많이도와주고가족들도또많이도와주고해서어떻게그래서연구생시험도잘마무리하셨습니까
1: 예
2: 네그래요
1: 잘마무리했습니다
2: 이또연구생공부를통해서그럼이제본인에게어떤수학이있었는지얘기해주실까요
1: 예저연구생방향은노년후리라고예노인허리라고
2: 네
1: 예예그방향을이렇게선택했습니다
0: 네,
1: 예지금도아다시피그고령화시대니까나예이노就是그노인근这个群体
2: 네
1: 이렇게관심하게되고또
0: 네
1: 관注하게되고그다음에그그냥그병그것만관注한건아니고그냥、
2: 네、
1: 또너인그신심리상태가더중요한것같습니다
2: 네, 그렇죠 네,
1: 네지금도보니까나옆에서자식들이외지있나아니면、
0: 네、
1: 우리연변쪽은자식들이그한국에
0: 그렇죠
1: 있는분들이많습니다
0: 네, 네
1: 그래어떻게는우리병원에이렇게아플때우리병원에올때보니까나혼자서오실때도많고예그러니까이거배움의소리어느임상에서이对老人이런관심이가更多一些吧这样
2: 네
1: 예예그리고또앞으로그앞으로일하면서리科研课题论文쓸때도도움이많고그렇습니다
0: 네, 네

0: 이 간호사장으로서의 업무는 기존 간호사 시절과 비교를 해서 단순히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책임과 역할이 크게 달라지셨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장님은 본보기 작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1: 그냥 이렇게 자신하게 그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항상 빨리 출근하고
2: 비록 그 과실 이름이 조사실이지만 그 명칭은
1: 그래 뭐 와서 조사 맞고 그리고 과 사람 같이 그니까 교육적으로 이렇게 시험도 줄이고 그다음에 또 그니까 임상 진술 그런 알리 그렇게 结合해가지고 그 급진 환자 올때 이렇게 냉정하게 快速的 这个 处理 그리고 또 우리 주사실에 이렇게 아까 말한 때처럼 그 가족이 없는 환자들을 올 때는 우리 호사가 가서 이렇게 무슨 수속을 해주고 돈도 내주고 옆에서 이렇게 허리 해준다. 그것도 다 우리 그니까 하는 일입니다.
2: 그래요. 급진 환자들도 또 이렇게 또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끔 간호사분들이 옆에서 또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네요.
1: 그렇습니다.
2: 그래요. 중이병원이라는 특성상 부항이나 괄사 등이 전통 의학적 치료도 함께 진행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결합으로 환자에게 차별화된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1: 우리 중문보다가 그 무슨 과사 무슨 바호과 중요 다스 이런 거는 그니까 뭐 어디 허리 아프나 무슨 다리 아프나 통통도 缓解하고 그리고 또 현대 이런 서의 쪽으로 또 结合하면서 환자 이런 이렇게 심리 그런 불안정도 그런 상태나 그다음에 그니까 그런 치료한 거는 환자 반응을 다 좋다고 그랬대요. 무슨 이런 쪽으로 想 了解的话 이렇게 우리 병원에 와서 咨询해도 되고 이렇게 딱 중이 쪽으로 이렇게 좋다는 것도 알고 딱 수시 쪽으로 이렇게 좋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제거하면 효과가 많이 좋다고 합니다.
0: 그래요. 자, 이렇게 맡은 업무만 성실히 수행하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마음만은 편할 것 같은데 현실은 다양한 사람
1: 할 때도 많고 어제 이렇게 늦게 오는가 아니면 우리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어제 오지 않는가, 대답은 없는가, 그때도 많습니다. 그래, 호사자리에서 이렇게 나서서 나가서 이 환자 보호자가 이렇게 소통할 때도 많습니다. 환자를 위로해주고 보호자로 또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그 간호사 심리도 또 챙기게 되고 또, 딱 무슨 환자 무슨 말을 해서 이 호사 과외 호사를 이렇게 욕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상황 또 따라가지고 양쪽으로 다 그러니까
0: 소연시키고
1: 그런 상황도 지금 많습니다.
2: 그래요.
1: 그래서 또 저희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보상의 마음으로 일하지만 가는 상대 간호 상대방의 기대나 상황이 맞지 않을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 간호사들의 노력과 진심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 그렇죠. 사실 간호사분들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제 조금만 또 이해하는 마음으로 또한발 이제 조금 더 물러서면 서로 또 편하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1: 맞습니다.
2: 생각이 드네요.
1: 환
2: 때로는 이런 막무가내인 환자들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상한 적도 있으시겠지만 반대로 따뜻한 마음으로 큰 감동을 안겨준 환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기억에 남은 사연이 있습니다.
0: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에 헌신적으로 매진하시다 보니까.

0: 네, 아무래도 이 가정과 자녀에 대한 돌봄에는 소홀해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더 봐주지도 못하고,
2: 네.
1: 예, 출근해야만 했습니다. 예, 돌보고,
0: 네.
1: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찌송, 예, 이거는 다 남편의,
2: 남편 담당이
1: 예, 담당하니까,
2: 됐네요.
1: 예.
2: 네.
1: 예,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노력하는 거, 모습 보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0: 애도 크고
1: 예,
0: 하니까.
1: 엄마가 이렇게 환자를 돌보는 직업이고 더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한다는 이렇게 전문 알고에 나서는 오히려 응원해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 밤에 공부할 때 조용히 해주고 예, 당직 가는 날에도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예, 인사해주면서 저한테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0: 집 일찍 들었네요.
1: 예, 그래,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녁에 잘 때도 아 엄마 옆에서 이렇게 옆에 있어서 이랬는데 아 어수는 크니까 어떤 때는 옆에서 아 엄마 공부해도 돼, 내가 혼자 잘수 있다고 그렇게
0: 엄마
1: 말해줍니다.
0: 공부하라고. 네. 몇 살이 됐습니까, 아이가?
1: 8살이요.
0: 아, 이제 8살인데,
1: 예, 8살인데
0: 그렇게, 네, 어른스럽게 얘기를 하네요.
2: 그래요.
0: 네. 지금까지 뭐 일반 간호사로서 또 간호장으로서 지내오시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일과 가장 또 아쉬웠던 일은 무엇일까요?
1: 예. 일반 간호사로 시작해서 간호상으로 이렇게
0: 간호장으로,
1: 간호사로 이렇게 일해 오면서의 가장 자랑스러운 거는 이렇게 힘든 간호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팀워크들이 서로 의지하고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간호를 전하는 모습을 지켜본 점입니다. 그래 제가 현장에서 쌓인 경험을 이렇게 바탕으로 후배 간호사들이 이끌어주고 모두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해내는 모습을 볼때큰 보람과 자랑스러운 거 느낍니다.
2: 그래요.
1: 그리고 또 가장 아쉬운 거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힘든 업무 환경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꿈을 접고 떠나간 동료 간호사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제가 간호사로 좀 아쉬운 것도 있고.
2: 그렇죠. 앞으로 이제 간호사 생활에 대해 소망이나
1: 좋습니다. 육체 정신적 고충은 있지만
2: 천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또 헌신의 모습과 따뜻한 마음을 느껴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0: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둘째, 반드시 시종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끊임없이 이뤄줘야 합니다. 개혁개방 40년의 실천은 우리에게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초심이고 사명이며 또한 개혁개방의 초심이고 사명이라는 계시를 줬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으로부터 오고 인민의 뿌리를 두고 인민을 복되게 하는 당으로서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당의 근본적 취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을 모든 사업의 근본적인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인민이 옹호하는가, 찬성하는가, 기뻐하는가를 능한 염원, 창조한 경험과 소유한 권리, 발휘한 역할을 존중하고 인민 대중 속에 온축된 위대한 창조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제도를 건전히 하고 민주경로를 넓히고 민주형식을 풍부히 하고 법치보장을 보완해 인민이 법에 따라 광범위하고 충분하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민주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이 급히 요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문제들을 적극 해결해줘 그들이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등 제반 분야의 발전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많고 직접적이며 실제적인 획득감과 행복감입니다. 우리는 시종 리론과 실제를 결부시키고 시대의 물음, 인민의 물음에 제때 해답하며
1: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웃으며 살라기에 가슴 열고 살라기에 잊어야지 잊어야지 내 마음 다독여도 마른 풀 헤치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머리채든 아픔이 가슴을 허비누나 꽃잎으로 닦아볼까 햇빛으로 닦아볼까 바람이 속삭이네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오늘에는 지난 시간에 계속하여 아장과 산의 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름에 탐할 때는 괜찮았으나 일단 자리에 앉으면 난 그림으로 된 산의 경이 생각이 났다. 아마 너무 그 생각에 골똘했던지 아장마저 산의 경에 대해 물었다. 이 일에 대해서 난 그와 말한 적이 없다. 그는 학자가 아니니 물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왕 물어보니 설명은 해주었다. 10여일이나 달포가 흐른 것 같다.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휴가를 얻고 집에 갔다가 4, 5일이 지난 뒤 새 쪽빛 무명 옷을 입고 돌아온 그녀는 나를 보자 책꾸러미를 꺼내주면서 신이 나서 말하는 것

모두해낸것이다그녀에게는확실히위대한신통력이있었다은서를모사른원한은이로써모조리청산이되었다이네권의책은내가처음얻은가장아끼는책이다책의모양은지금도눈앞에선하다지금떠오르는모양으로말한다면인쇄가아주서투른책이었다종이도누렇고그림도조잡하며지어모두직선으로맞추어동물의눈마저장방형이었다하지만그것은내가제일사랑하는보배책이었다들여다보노라면그것은분명사람얼굴을한짐승머리아홉개달린뱀다리하나짜리소주머니처럼생긴채강머리는없고저통이눈이되어배꼽을입으로삼았으며고대병장기를들고춤을추는형청도있었다그후나는그림으로된책을수집하는데더욱열성을올렸는데석판인쇄로된이하음도못이품물도고점석제총화시화방도얻어들였다산해경도석판인쇄로된것을하나더샀는데어느책에나다그림이있었다초록빛그림에빨간글씨로되어목각으로된것보다훨씬정교로웠다이책은재작년까진있었는데하기행의축소판이었다목각으로된것은언제잃어버렸는지는알수는없다나의보모장어멈이세상을뜬지언30년이되어간다난종래그녀의이름이나경력에대해서는모른다단지그녀가양자하나를두었다는것밖에모른다그녀는아마젊어서과부로된것같다후덕하고암흑한어머니돼지시여그대가슴에그녀의영혼을기리기리편안히잠들게해주소서1926년3월10일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그리움.

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다. 네, 정성 가수의 노래입니다. 아리랑 멜로디.

네, 음악의 향기. 오늘 이 시간에는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훌륭한 궁중 작곡가 전통을 잇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은요, 진정으로 사랑받는 최초의 고전주의 음악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로라우 마을에서 가난한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모든 음악 활동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일과가 고되게 들리지만요, 그만큼 음악가로서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그는 교향곡 104곡, 현악 4중주 68곡, 피아노 소나타 47곡, 오페라 26곡, 오라토리오 4곡 외에 중간에 소실된 수백 편의 곡을 썼습니다. 하이든은 교향곡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교향곡은 다양한 템포의 악장 3개에서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악기와 4개 또는 5개의 관악 파트, 이탈리아 로코코 작곡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접 개발한 악기 팀파니로 진행이 됩니다. 하이든은 현악 4중주 구성을 현대화시킨 공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1 바이올린이 독주를 하는 대신 멜로디와 주요 테마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파트로 분산해서 서로 조화롭게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네, 인생의 후기에는 런던과 빈을 오가면서 지내면서 높은 완성도를 가진 오랜 세월에 걸쳐 연길이 보존될 교향곡과 현악 4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또한 동시대 음악가 중에서도 단연 재능이 뛰어난 젊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서 그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하이든은 은퇴한 후 77세에 빈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김광현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에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깊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면 내가 또 행동에 옮기게 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변강가소의 노래입니다. 연변영빈가.

왜 이런 말이 있죠?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 요리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일, 내가 찾아서 해야 할 일, 이렇게 일이 내 일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그대 가는 길에.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멋진 실수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도 자산이라고 하죠.

잖아요. 네, 대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임향숙 가수가 부른 노래 행복의 락원.

0: 现在是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纵横。

我知道不见的难过和失落，他们都讲我的逃避很懦弱，说听懂我的诉说，把它遗弃。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